소프라노 강혜정의 목소리로 이원필 씨 정혜련 곡 능소화 들으셨습니다. 이지연의 피아노였습니다. 능소화 6월 말부터 피기 시작해서 8월까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여름꽃인데 참 능소화 볼 때마다 이름도 독특하잖아요. 능가하다. 업신여길 능이라는 뜻도 있고 능소화, 하늘을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멋진 자태. 근데 능소화의 아름다움은 뭔가 틀에 가둘 수 없는 뻔하지 않은 정형화되지 않은 그런 자태인 것 같아요. 아침에는 아우 참 싱싱하네. 그러다가 해가 강할 때 보면은 축 처진 게 아이고 다 됐나 보다. 어떡하지 능소화. 다음 날 보면 또 빳빳하고 아주 의젓하게. 그래서 능소화인가?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여름꽃입니다. 명예, 영광, 기다림, 그리움 뭐 이런 꽃말을 가진 능소화로 오늘 가정음악 문을 열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생각나시면 문자, 유료 문자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9310으로 콩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사연 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립니다. 오늘도 유튜브 스트리밍 진행 중입니다. 유튜브에서 KBS 클래식 FM 혹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선곡되는 음악의 제목과 연주자 자막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5155 쓰는 분이에요. 어제 조금 큰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게 17일에 사연이 왔습니다. 재연절 아침에 사연을 주셨는데 지금 아침 준비하면서 라디오 듣는다고 작년 여름 첫째 아기 임신 중에 가정음악 들으며 태교하다가 신윤주 아나운서가 문자 읽어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지금은 뱃속에 둘째가 생겨 출산까지 약 넉 달 남았습니다. 가정음악과 내적 친밀감이 생겨서 라디오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으시다고. 이야, 첫째 임신 중에 들으셨는데 지금은 또 둘째를 가지고 계시군요. 오이로 쓰는 분 건강하시고요. 오늘 아침 능소화 어떠셨어요? 청하신 타이스 명상곡 들으시면서 뱃속의 아이와도 대화 나누시고 첫째를 바라보는 그 눈길에도 사랑이 뚝뚝 떨어지길 바랍니다. 차 한잔 하세요.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커피든 차든 뭐 원하시는 것으로 아마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줄 마슨의 타이스 명상곡 김유빈의 플룻 문지영의 피아노입니다.

김유빈의 플룻, 문지영의 피아노 연주로 제이 마슨의 타이스 명상곡 전해드렸습니다. 2077 작년 오늘 7월 22일 쌍둥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맞이하는 생일 아침 둥이들과 라디오 듣고 있다고 축하합니다. 아, 둥이들 지난 1년 아유 기특합니다. 건강하게 쑥쑥 무럭무럭 크느라고 애쓰고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줬을까요? 2077 쓰시는 동의 부모님께 커피 두 잔 보내겠습니다. 어제 왔던 사연인데요. 6045 쓰는 분, 오늘도 학교에 근무하고 계실지 방학 맞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시라고 학생들 교과활동 산출물 쌓아두고 활동 기록하면서 듣고 계시다고. 여느 직장인들 다 그렇듯이 하기 싫다 투덜댔는데 막상 학생들이 쓴 글 읽으니까 학생들의 성장과 개성을 재발견하는 기쁨을 느끼신다고 하시면서 아, 사연 주셨는데 6045 쓰는 분, 우리 선생님들은 방학이 아니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이들의 글을 읽으시면서 또 새로운 발견도 하시고 기쁨 느끼신 6045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선생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구하나파라나 쓰는 분께서 이분도 17일에 사연 주셨습니다. 가족들과 강원도 인제로 가고 있는 길이라고 차가 무지 막힙니다. 그래도 안전운행 해야겠죠? 하시면서 가족여행은 좋으셨나요? 구하나파라나 쓰시는 분이 청하셨던 곡은 비발디의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눌라 인 문도 박신체라. 이게 세상에 진정한 평화는 없지만 그 다음 문장이 신앙 안에서 진정한 평화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소프라노 에마 커크비의 음성, 크리스토퍼 호그우드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엔션트 뮤직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비발디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리용작품 번호 630 엠마 커크비의 음성 크리스토퍼 호그우드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앤션트 뮤직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제가 참 아름다운 사진 선물 많이 받았습니다. 능소화 사진 한참 보고 있네요. 3695 쓰는 분, 9739 쓰는 분, 그리고 산티아고가 아닌 섬티아고의 돌담 능소화라고 하신 9111 쓰는 분. 와, 여기는 어딥니까? 2791 쓰는 분께서 담장 위, 대구에서 찍은 능소화. 고맙습니다. 능소화는 뭔가 넘치는 사랑 같아서 왜 국수 삶다 보면 꼭 후루룩 넘칠 때 아이쿠 아이쿠 아이쿠 하잖아요. 그 당황스러운 만큼 아, 넘치는 사랑 같아요. 담장을 막 넘어 흐드러지게 펴있는 능소화를 보내주신 분들께 아, 커피 한 잔씩 대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여름꽃들 보면서 넘치는 사랑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4142 쓰는 분인데 매일 아침 2시간씩 운전을 합니다. 무료한 아침의 일상. 라디오 채널 돌리다 가정음악을 접하고 채널을 돌리지 못합니다. 아, 다른 곳에 못 가시겠다는 의미인 거죠? 좋네요. 졸린 듯 하면서도 머리를 맑게 깨워주는 클래식의 매력에 빠져가는 중이라고 잘 오셨습니다. 4142 쓰는 분. 좀 졸리시기도 할 거예요. 좀 나른해지는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뭔가 맑아지는 그 기운으로 하루 좀 평온하게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도 한 잔 보낼게요. 나른하실 때 한 잔 하세요. 4142 쓰는 분. 에드바르트 그리그의 발린 소나타 3번 C단조 작품 45 중에서 2악장 알레그레토 에스프레시보 알라 로만자 듣겠습니다. 오게스탱 듀메 바일린 마리아 조앙 피레스의 피아노입니다.

오기스탱 듀메의 바이올린, 마리아 조앙 피렐스의 피아노 연주로 그레이그 바이올린 소나타 3번 C단추 작품 45 중에서 2악장 알레그레토 에스프레시보 알라 로만자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반가울 수가. 오늘은 첫째 어린이집 땡땡이 치고 땡땡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저를 설레게 할까요? 둘째랑 같이 할머니 집 갑니다. 4266 쓰는 분. 셋이서 같이 가정음악 듣는 건 처음이네요. 시댁 가는 길 잘 부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어린이집 땡땡이 뭐 꿀맛이죠. 4266 쓰는 분. 안전히 잘 다녀오세요. 즐겁게. 가정음악 9시 34분입니다.

0: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1: 음악과 다른 예술, 음악과 사물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 음악 그리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음악 그리고 판화입니다.

1889년 파리에서 만국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파격과 충격 그 자체였던 에펠탑이 처음 공개되던 박람회 현장에는 27살의 청년 드뷔시도 있었습니다. 박람회를 흥미롭게 둘러보던 그의 귀를 단숨에 사로잡는 음악이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 토속악기로 연주하는 타악기합주단 가물란이었습니다. 종소리 같기도 하고 실로폰 소리 같기도 한데 미묘한 화음과 리듬으로 펼쳐지는 그 음악, 낯설면서도 새로웠죠. 그 소리에 빠져들고 있노라니 마치 아주 오래전 옛 성곽 어딘가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너질 듯 하지만 견고한 옛 탑의 모습도 떠오르고요. 순간 한 장의 사진처럼 그의 내면에 깊이 박힌 풍경, 판에 찍힌 것처럼 강렬하게 각인된 그 인상을 드뷔시는 음악으로 그려나갔습니다. 석장의 그림을 찍어내듯 세 곡의 음악이 만들어졌는데요. 마음판에 꽉 찍힌 미술 작품과도 같다는 의미에서 드뷔시는 이 음악에 에스당비 판화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1889년에 완성된 드뷔시의 판화, 파리 박람회에서 들었던 가물란에서 영감을 얻은 탑 외에 그라나다의 저녁, 비 내리는 정원같이 특정 풍경을 연상시키는 그림 같은 음악들이 펼쳐집니다. 판에 새겨서 찍어낸 판화처럼 내면에 강렬하게 남은 인상을 그려낸 작품들이죠. 드뷔시는 이 무렵 판화 예술에도 관심이 많았는데요. 특히 유럽으로 막 유입되기 시작한 일본 판화를 무척 좋아했고요. 그 중에서도 로마 유학 시절에 봤던 가스시카 호쿠사이의 작품 가나가와 앞바다의 큰 파도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극적인 파도의 굴곡과 그 뒤로 보이는 후지산의 모습을 담은 판화는 동양적이면서도 이국적인 매력을 풍기며 드뷔시를 사로잡았죠. 그리고 1903년 여름 드뷔시는 바다가 없는 부르고뉴의 한 마을에 머물면서 관현악곡을 작곡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이 판화를 종종 떠올렸습니다. 얼마 뒤 바다 위에 새벽부터 한낮까지 파도의 유희 그리고 바람과 바다의 대화라는 부제가 붙은 관현악곡 바다가 탄생됐습니다. 어느 하나의 형상으로 정형화할 수 없는 변화무쌍하고 신비한 바다를 음악으로 그려낸 후 드뷔시는 출판사에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바다의 모습을 담은 호쿠사이의 판화를 악보 표지에 넣어달라는 것이었죠. 덕분에 호쿠사이의 판화는 오늘날 드뷔시의 바다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우리에게 각인됐습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오늘의 연결고리 음악 그리고 판화였습니다. 드뷔시 에스당비 판화 듣겠습니다. 첫 번째 곡 탑, 두 번째 곡 그라나다의 저녁, 세 번째 곡 비 내리는 정원입니다. 장 에플란 바부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습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별로 많지 않겠지만 이 여름의 습기가 오늘 데뷔시의 에스탱프 판화 이 곡과 정말 절묘하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나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첫 번째 곡 바구드, 탑 두 번째 곡 라수아레 당그르 나트, 그라나다의 저녁, 세 번째 곡 자댕스 라블리, 비 내리는 정원, 장 에플란 바부제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음악 그리고는 판화였습니다. 음악 들으시면서 류성윤님께서 가물란에게 메시지를 안 보낼 수 없다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매일 듣고 계신데 가물란 얘기를 듣고 음악을 들으니 정말 인도네시아 전통음악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다고. 오늘 저도 이 파고드 첫 번째 곡 듣는데 가물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아, 정말 드비시라는 인물은 어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인도네시아 토속악의 가물란을 듣고 이런 음악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그 시대로서는, 그 시대에서는 정말 너무 충격적인 이미지였을 거 아니에요. 일본 전통 목판화, 우키요에를 보고, 아, 이걸 또 바다 이미지를 음악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면서 관현악곡을 지었던 드비시. 그는 모든 걸 품는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음악 그리고 판화로 드비시의 음악을 나눴습니다. 0632 쓰는 분, 출근길 향긋한 향이 코끝을 스치는데 보랏빛 꽃이 바닥에 흩뿌려져 있는 거예요. 칡넝쿨 꽃인 거 있죠? 와, 시골 산이 이런 풍경도 봤습니다. 지금 회사 언니에게도 콩 라디오 깔아주고 함께 들어요. 마음에 평안을 주는 라디오 권유한 저 잘했죠? 좋은 거 함께해요. 아, 고맙습니다. 0632 쓰는 분, 회사 언니분과 함께 커피 드시길, 커피 두 잔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칡넝쿨꽃, 칡꽃을 제가 찾아봤는데 어머,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위기의 꽃입니다. 자색, 검은 빛이 살짝 도는 그 자색 꽃이 참 전 좋거든요. 오늘 능소화를 이길까 말까는 칡넝쿨꽃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에드와르드 랄로의 스페인 교향곡 D단추 작품 21 중에서 5악장 론도 알레그로, 바딤 레피네 바이올린, 켄트 나가노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에드와르드 랄로 스페인 교향곡 D단조 작품 21 중에서 5악장 론도 알레그로 바딤 라핀의 바이올린 켄트 나가노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10시 2분입니다.

뮤지컬 에비타 가운데 Don't Cry For Me Argentina 줄리 커빙턴의 음성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도 뮤지컬 곡이었어요. 뮤지컬 10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 사랑하고 싶은 마음 Long Vida Mer 였습니다. 다니엘 레비의 음성이었는데요. 이 곡은 강유진님께서 뮤지컬 10개 넘버 사랑하고 싶은 마음 신청하고 도망갑니다. 왜 도망가셨어요? 아, 부끄부끄 그 느낌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7733 쓰는 분이에요. 드디어 방학을 맞이한 교사맘입니다. 늘 이른 아침 출발 FM과 함께를 들으며 아이 등원시키다 오늘은 여유있게 나와 가정음악 들으면서 등원시키는데 요즘 타이스 명상곡을 열심히 배우고 계시대요. 바이올린으로. 그런데 오늘 아까 김유빈 플루티스트의 연주로 들으시고 이것도 너무 좋다고 방학 첫날 아침부터 행운이 따를 것만 같은 기분이라고 한 학기 동안 치열했던 워킹맘에게 휴식을 선사해 주네요 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7733 쓰는 분, 모쪼록 좀 오랜만에 맞이하는 꿀 같은 휴식을 좀 누리시고 쉼이 있는 여름 보내셨으면 합니다. 커피도 한 잔 보내겠습니다. 6116 쓰는 분은요, 가정음악 덕분에 행복한 아침 보내고 계시다고 어제 그림책 동아리에서 만든 팝업북을 사진으로 보내주셨어요. 와, 이걸 직접 만드셨다고요? 나의 일상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림책 모임 67세 나이에도 젊은 회원님들과 어우러져서 생각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하다고 이제 1년 지났다고 앞으로도 그림책 보고 좋은 생각 많이 나누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회원님들께 사랑을 전하신 6116 쓰는 분이었어요. 팝업북은 뭐 그냥 사랑이죠. 아, 이런 거 좀 만들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했는데 이런 거 만드는 그런 동아리가 있군요. 아, 이거 만들어서 선물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6116 쓰는 분, 회원분 가운데 한 분과 나누시길 바라면서 커피 두 잔 보내겠습니다. 너무 더워요. 4703 노란색 커피 믹스 두 개 얼음 잔뜩 넣고 시원하게 마시면서 페이퍼 커팅 하고 계시다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것도 뭔가 와 이것도 뭔가 예술 세계가 펼쳐지는 영역이군요. 페이퍼 커팅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주 조심조심 하면서 이렇게 두꺼운 종이를 펀칭해가지고 뭔가 그 작품이 나오는 이런 세계를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역시 아이스 커피 믹스 만들 때는 두 개 정도는 넣어야 딱 그 농도가 됐지 않나요? 얼음 소리 찰랑찰랑 기분 좋게 좀 흔들흔들 하시면서 더운 아침을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4703 쓰는 분께도 커피 한 잔 보내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커피는 믹스는 아니고 또 다른 맛이니까 한번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샵 9310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 커피 나누고 있습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함께합니다. 모차르트 호른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론도 퀘일 371 듣겠습니다. 티모시 브라운의 혼, 케네스 실리토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더 필스의 연주입니다.

생생클래식 박지원 아나운서 생각난다고. 그렇습니다. 생생클래식의 그 시그널 음악이죠. 모차르트 호른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론도, 퀘일 작품 번호 371, 티머스 브라운의 혼, 케네스 실리토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드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6089 쓰는 분께서 신윤주님과 박지원님이 내적 친밀감도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두 분 가까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저는 박지원 아나운서를 무척 좋아하고 흠모하고, 네, 그 목소리의 단단함이 조금 전 들으신 이 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연 아나운서는 저를 어찌 여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고맙습니다. 6089 쓰는 분, 저희 둘의 내적 친밀감을 또 기대해 주셨군요. 커피도 한 잔 나누겠습니다. 9739 쓰는 분이 수요일엔 에스프레소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 어떤 사연일까?

감동과 공감, 짠함, 또 위로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에스프레시보로 인사드릴게요. 가정음악 10시 26분입니다.

0: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1: 에스프레시보, 감정을 풍부하게 표정을 담아 연주하라는 뜻의 음악 용어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에 담긴 마음을 함께 나누고 그 음악에 대한 짧은 이야기도 전하는 시간. 수요일에 에스프레시보 지금 시작할게요.

9467 쓰시는 분. 그제는 반찬 뚜껑이 사라졌는데 오늘 에어컨 리모컨 배터리 교체하다가 그 리모컨 뚜껑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이럴 땐 어떤 위로의 말을 해주실까 생각해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려나요? 하시면서 베토벤 마스피리 주제에 의한 편주곡을 청하셨습니다. 베토벤은요,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음악을 가지고 총 두 개의 변주곡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로 쓴 곡, 연인인가 아내인가 주제에 의한 12개의 변주곡, 작품 66이고요. 두 번째로 쓴 곡은 신청하신 사랑을 느끼는 남자들은 주제에 의한 7개의 변주곡, 작품 번호 없는 작품 46입니다. 원곡, 사랑을 느끼는 남자들은 파미나 공주와 세자비 파파게노가 진정한 사랑의 가치에 대해 함께 노래하는 곡입니다. 소박하고 서정적인 곡이죠. 베토벤은 이 주제를 가지고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이중주 형식으로 변주곡을 지었어요. 마치 파미나와 파파게노가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선율의 주고받음이죠. 제4변주를 제외하고 주제부터 마지막 7변주까지 모두 밝은 E플랫 장조 위에서 선율과 화성, 리듬과 박자가 다채롭게 변주됩니다. 음악의 가장 중심에 있는 제4변주에서만 E플랫 단조로 흐르면서 고요하고 어두운 분위기로 급변합니다. 잠시 단조로 흐르더라도 다시 밝은 장조로 돌아오는 이 곡처럼 9467 쓰는 분도 작은 실수에 너무 오래 마음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곡 함께 듣죠?

베토벤, 모차르트, 마술피리 중에서 사랑을 느끼는 남자들은 주제에 의한 7개의 변주곡이었습니다. 요요마의 첼로, 에마뉴엘 엑스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두 사람이 두런두런 재미있게 이야기 나누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수요일의 에스프레시보 이 코너의

신청곡과 함께 여러분의 이야기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9310입니다. 혹시 사연 게시판에 보내주실 때는 본문에 전화번호도 함께 주세요. 선정되신 분들께 이디야 커피 쿠폰 넉넉하게 넉장 선물로 드립니다. 수요일에 에스프레소 계속 이어갑니다.

604에 쓰시는 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주님. 난생 처음 나 이런 거 이렇게까지 해봤다? 라는 주제를 듣고 제 얘기가 떠올랐어요. 29살에 그렇게 기다리던 조카를 처음 만났죠. 작은 아기가 울 때마다 왜 울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궁금증이 마음속에 생겨났어요. 그 궁금증이 배움으로 이어져 직장 생활하면서 사이버대학교 심리상담학과에 입학해 아동심리 공부했죠. 비록 그 길로 계속 나아가진 못했지만 조카를 이해하고 돌보는 데 큰 도움이 됐고요. 사람을 바라보는 제 마음도 많이 넓어졌어요. 한 아이를 더 잘 알고 싶은 마음이 저를 공부하게 만든 제 인생의 특별한 도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연 주시면서 바흐의 쥐선상의 아리아를 청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클래식 선율 중에 하나죠. 쥐선상의 아리아. 바이올린 4개의 줄 가운데 가장 굵고 낮은 음을 내는 G선 하나로만 연주된다 해서 붙은 이름이에요. G선상의 아리아는 흔히 바흐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19세기의 바이올리니스트 아우구스트 빌헬미의 편곡 버전입니다. 바흐 관현악 모음곡 3번 2악장 에어의 선율을 가져와서 음역대를 낮추고 바이올린 독주곡으로 바꾼 겁니다. 이 빌헬미의 편곡이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 이제는 바흐의 원곡인 2악장 에어까지도 쥐선상의 아리아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고 쥐선상의 아리아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됐어요. 빌헬미의 쥐선상 아리아는 깊은 저음에 바이올린이 애절하게 울린다면 바흐의 에어는 여러 대의 현악기들이 담백하고 정교한 하모니를 들려주죠. 통주저음 악기들이 일정한 박자로 저음을 단단하게 받쳐주고 그 위에서 바이올린과 비올라가 아름다운 노래를 합니다. 이 곡 함께 듣겠습니다.

원곡의 품격이란 이런 것이로구나. 요한 세바스찬 바흐 관현악을 위한 모음곡 3번 D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68 중에서 에어였습니다. 조바니 안토니니가 지휘하는 일 자르디노 아르모니코의 연주였습니다. 수요일의 에스프레시보 오늘의 마지막 곡 만나보시죠.

9902 쓰시는 분. 남편이 심장수술 받은 지 한 달 만에 딸아이까지 갑상선암 수술을 받아 지금 간병하고 있습니다. 좀 힘이 드네요. 가족이 아플 때 옆에서 있어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살아있음을 하루하루 느낍니다. 남편도 딸도 어서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 내년에는 멋진 곳으로 함께 여름휴가를 떠나고 싶습니다. 멘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1826년 17살의 멘델스존은 셰익스피어의 희곡 한여름밤의 꿈을 읽고 연주회용 서곡을 지었습니다. 서곡은 목관악기가 연주하는 4개의 화음으로 시작합니다. 이 신비로운 소리는 마치 현실에서 마법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죠. 마법의 세계가 열리면요, 춤추는 요정들부터 아테네 궁정의 사람들, 투상의 연인, 그리고 당나귀 탈을 쓴 사람까지 극중 등장인물들이 오케스트라 선율을 타고 살아 움직입니다. 훗날 이 서곡이 큰 사랑을 받자 프로이센의 왕은 멘델스존에게 궁정 극장에 올릴 한여름밤의 꿈 연극을 위한 부수 음악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결혼 행진곡에 포함된 한여름밤의 꿈 작품 60일입니다. 9902 쓰는 분, 지금의 힘든 시간이 한여름밤의 꿈처럼 얼른 지나가고 내년에는 세 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즐거운 여름휴가 떠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여름밤의 꿈 가운데 서곡 함께 듣겠습니다.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멘델스존 한여름밤의 꿈 서곡입니다. 이 곡 들으면서 먼저 인사드립니다. 프로듀서 박정현, 작가 정준, 이가현, 엔지니어 박기용, 전 신윤주였어요.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지금도 많은 소설과 영화, 게임의 모티브가 되고 있는 전설 속 영웅 아서왕은 15살 무렵 아무도 뽑지 못했던 바위 속에 검을 뽑아서 왕이 될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하죠. 오늘 음악실 초대석의 주인공도 불과 15살의 나이에 300년이 넘는 시간을 건너온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품에 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귀한 악기를 얻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악기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점이겠지요. 오랜 세월 수많은 연주자의 손을 거쳐온 악기와 자신의 시간을 성실하게 쌓아온 젊은 연주자와의 만남. 오늘 음악실 초대석은 바로 그 만남의 주인공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정과 함께하겠습니다.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는 오늘 한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KBS 콩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음악실을 검색해주세요. 계신 곳에서 가깝고 생생하고 편안하게 이제 곧 펼쳐질 라이브 콘서트를 눈으로 보시면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소감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있습니다. 그럼 KBS 음악실 초대석 시작할게요.

만나고 싶었던 화제의 음악가를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라이브 연주를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음악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6 일본 문에츠쿠 국제 바이올린 콩쿨 역대 최연소 우승자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정과 함께합니다. 너무나 기대됩니다. 라이브 연주를 청해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 준비된 첫 곡은 베토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1번 D장조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로, 이현정의 바이올린, 홍소유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로, 15살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정 그리고 홍소유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KBS 오픈 스튜디오 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주 다정하면서도 날카롭고 팽팽한 감각이 살아있는 듯한 멋진 연주 들어보았습니다. 용유미님께서 사랑스러운 애기가 애기 같지 않은 멋진 연주를 하네요 적어주셨습니다. 이병렬님은 천재네요 적어주셨고요. 홍경혜님께서는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올라온 현정님을 접했는데 그때의 훌륭한 느낌의 여운을 아직도 갖고 있는데 오늘 그 주인공을 이렇게 실제로 보게 되니 너무 영광이고 횡재한 것 같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 샤노아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는 썸네일 이현정님의 포즈가 멋집니다. 그리고 꿀꿀한 날씨인데 상큼한 연주 감사합니다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포토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는 연주 소리만 들었을 때는 프로페셔널 기성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인 줄 알았는데 지금 유튜브 들어와서 완전 깜놀했어요 적어주셨어요. 놀라실만하죠.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해 주세요. 2010년생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정이 KBS 음악실을 찾아왔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이현정이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짧지만 강력한 프로필을 제가 먼저 소개할게요. 오래된 명품 바이올린은 단순한 악기가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음악의 역사이기도 하죠. 그만큼 소중한 악기를 한 연주자에게 빌려준다는 것은 그를 악기의 역사와 가치를 이어갈 음악가로 인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300살이 훌쩍 넘은 바이올린이 만 15세 바이올리니스트에게 맡겨진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2010년생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정은 올해 일본 문에츠구 엔젤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과 함께 오케스트라 특별상을 수상하고 그 부상으로 1697년산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대여받았습니다. 재작년에는 불과 13살의 나이로 제우르제 에네스쿠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 준우승이라는 성적을 거두며 르노 카피송과 바흐 이중협주곡을 협연하기도 했지요. 그 밖에도 수많은 국내외 콩쿠르과 국제 무대에서 성과를 내며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고 있는 그에게 이번에 또 하나의 날개가 붙은 겁니다. 예원학교를 수석 졸업한 이현정은 최근 10번째 독주회를 열며 이미 나이를 훌쩍 넘은 놀라운 경력을 쌓아가고 있는데요.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연주하는 15살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정과 함께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10년생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정 씨,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15살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정입니다.
1: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승도 축하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 정말 너무 멋지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홍소유 피아니스트 선생님도 역시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기대하고 있고요. 이현정 바이올리니스트가 특히 이 KBS 음악실 출연을 좀 기대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건 어떤 얘기예요?
0: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바이올린 연습 끝나고 항상 쉬는 시간에 이런 인터뷰 같은 거를 엄청 많이 봤었는데 오. 그 중에 엄청 나오고 싶었던 프로그램 중 하나가 KBS 음악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뭔가 되게 꿈꾸는 것 같고 엄청 행복해요.
1: 진짜요? 너무 고맙습니다. 제 마음이 다 설레네요. 오늘 출연해 보니 어때요?
0: 너무 영광스럽고
1: 아, 그렇군요. 오늘 첫 곡으로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을 연주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 이 같은 곡으로 특별한 릴레이 공연에 참여했었죠. 금호 아트월 연세에서 열린 영 오디세이 베토벤 공연이었고 이 공연은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10곡 전곡을 젊은 바이올리니스트 5명의 릴레이로 연주하는 무대였는데 그 1번의 시작을 이현정 씨가 했었습니다. 오늘 원래 베토벤이라는 작곡가를 좋아했었나요? 어땠나요?
0: 저 좋아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베토벤 하면 조금 무겁고 어렵다고 생각을 대부분 하시는데 특히 베토벤 1번은 엄청 경쾌하고 밝은 작품이라서 듣는 사람들이 모두 편안하고 즐겁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연주하려고 노력했고 이 곡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예요.
1: 네. 그 밝은 에너지를 받았어요. 오늘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여의도에 정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정 씨의 연주 들으면서 마음에 좀 햇살이 찾아가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영 오디세이 베토벤 공연에서 오프닝 무대를 담당하셨었고 또 지난해에는 금호 영재 콘서트 오프닝 또 KBS 교향악단과의 신년 음악회 협연도 했었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현정 바이올리니스트를 향한 우리 음악계의 기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 신년 음악회 협연했을 때 어땠어요?
0: 지난해 제가 KBS 신년 음악회에서 KBS 교향악단과 함께 협연을 했었는데 진짜 그때 엄청 잊지 못할 경험을 했던 것 같고 네. 많은 관객분들과 음악을 통해 소통을 하고 또 오케스트라와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뭔가 엄청 많이 배우고 이제 그걸 하고 나서 더 많이 성장하게 된 것 같아요.
1: 네. 그때 차이콥스키의 협주곡을 연주했었죠. 대곡이고 어려운 곡인데 너무 즐겁게 연주한 것 같았어요. 네. 그러셨군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프로필 소개할 때 10번째 독주회를 했다라고 지금 나이가 15살인데 독주회를 10번째 했단 말이죠. 기분이 어떻든가요? 계속 소감을 묻게 됩니다, 제가.
0: 감사하게도 되게 많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네. 엄청 행복해하고 있고 제가 사실 엄청 어렸을 때 첫 독주회가 아직도 진짜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1: 그때 몇 살이었나요? 첫 번째 독주회
0: 그때 9살, 만 9살이었어요.
1: 9살. 와, 6년 만에 그럼 10번째 독주회를 한 건데 아무튼 첫 번째 했을 때 그때 기억이 잘 난다고요?
0: 그때 엄청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막상 무대 올라가서 연주를 해보니까 네. 얼마나 연주하는 게 즐겁고 재밌고 막 행복하고 이런 거를 좀 그때부터 안 것 같아요.
1: 긴장했지만 막상 무대에 올라갔더니 너무 즐거웠다. 무대 체질인 것 같네요. 이현정 바이올리니스트는. 이렇게 만 9살 때 첫 독주회를 했고 이제 10번째 독주회를 지금까지 해왔고 그리고 올 초 문해치쿠 엔젤 콩쿠르에서 일본에서 열린 일본 콩쿠르이죠. 이곳에서 역대 최연소로 우승을 했습니다. 수상을 정말 축하하고요. 정말 아낌없이 다 함께 박수를 보내주세요. 이 대회는 어떤 대회인가요?
0: 이 문해치쿠 엔젤 국제 콩쿠르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국제 콩쿠르이고 세계 여러 나라의 엄청 훌륭한 연주자분들이 네. 모여서 이제 나와서 하는

0: 그런 대회고, 이 콩쿠르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입상자들에게 훌륭한 명기를 대여해줘서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래서 우승을 했고 오늘 들고 온 악기가 바로 그 부상으로 대여받은 스트라디바리우스입니다. 1697년 제작된 귀한 명기가 지금 KBS 콩 스튜디오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어때요? 악기랑 좀 많이 친해졌고 지금 연주해 보시니 어떤가요?
0: 제가 사실 그 결선 무대 끝나고 바로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바로 연주를 한번 해봤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이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오랫동안 보관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소리가 잘 안 나는 거예요.
1: 네네.
0: 그래서 이제 혼자 이제 소리를 계속 연구를 하면서 서로를 계속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1: 알아가고 있다. 아, 그렇죠. 그 기간이 또 필요하죠. 저도 아까 이제 방금 이제 연주도 들었고 리허설을 살짝 들어보니까 악기가 진짜 섬세하고 뭐랄까요. 아, 이 바이올린이 한 성격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친해지는데 그렇지만 금방 또 친해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 300년이 넘은 악기가 다른 거죠. 다른 악기들과의 어때요?
0: 일단은 엄청 다양한 소리가 일단 나고
1: 네.
0: 되게 이 악기를 쓰면서 느낀 거는 엄청 작은 움직임에도 엄청 섬세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예민한 친구.
1: 예민한 친구와 함께 합니다. 오늘 이 악기를 또 우리 콩 청취자분들에게 또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서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우리나라에 이런 프로필을 가진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네요. 독보적이네요. 황금손 닉네임 쓰시는 분 적어주셨고 이종률님께서는 대한민국은 힘들지만 대한민국 클래식의 미래는 정말 밝고 기대가 됩니다. K바이올린 바이올리니스트 멋지다 적어주셨고 헬렌님께서는 SNS에서 보던 차이콥스키 콘체르토 연주하던 꼬마 천재 아가씨네요. 반갑습니다. 등등 많은 분들이 믿겨지지 않는 그런 시선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도 오늘 이제 이현정 씨와의 만남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영상을 찾아봤는데 볼 때마다 전혀 긴장을 안 하고 연주를 하는 모습이 진짜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첫 독주회 때도 무대에 올라갈 때는 떨렸지만 올라가서 연주하니까 너무 즐거웠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근데 진짜 즐겁게 연주를 해요. 그 비결이 뭐예요?
0: 근데 저도 무대 뒤에서는 항상 긴장을 하는데 무대에 올라가면 이제 박수 소리 듣는 순간부터 그냥 긴장이 싹 없어지고
1: 없어져요?
0: 네.
1: 사람들이 보이면 더 떨리지 않아요?
0: 저 좀 그런 시선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멋집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기운을 받으면서 신이 나는군요.
0: 네.
1: 네. 그래서 그 대곡들 사실 얼마나 깁니까? 협주곡을 예로 들면은 조금도 긴장하지 않고 즐겁게 연주를 하고 저는 르노 카피송 연주자와 함께 협연하는 모습을 이제 지금 계속 오늘 오전 내내 보면서 내려왔는데 너무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 영상 한번 진짜 청취자 여러분들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래도 이건 여쭤봐야겠어요. 집중력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다가 뭐 깜빡할 수도 있고 뭐 구간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0: 네.
1: 아 그렇기는 해요.
0: 맞아요. 근데 저 그것 때문에 긴장을 하고 그냥 충분한 연습은 물론이니까 무대 위에서는 그냥 다 잊고 머릿속을 비우고 그냥 즐기고 그런 생각이 들면 그냥 손이 알아서 해주는 것 같아요.
1: 아, 손이 알아서 해준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기에 그 생각도 얼른 스쳐 지나갔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연주도 듣고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 두 번째로 들려줄 곡은 어떤 작품인가요?
0: 제가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쇼송의 포엠이라는 곡이고 제목처럼 한 시의 그런 감정을 풀어낸 곡이라서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연주 준비해 주세요. 아름답고 센티멘털한 몽환적인 그러면서도 격정이 담겨있는 한편의 시와 같은 음악 지금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연주 시간이 15분 조금 넘는 긴 호흡의 작품인 만큼 여유로운 마음으로 여러분께서도 함께 감상해 주세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콩 또는 모바일 콩 화면 오른쪽에 있는 카메라 버튼 누르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음악실 검색하셔서 15살 2010년생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 눈으로 보시면서 느껴보시길 추천합니다. 쇼송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시, 이현정의 바이올린, 홍소유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에르네스트 쇼속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시 감상했습니다. 이현정의 바이올린, 홍소유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KBS 오픈 스튜디오 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 15살 연주자로부터 이렇게 깊은 감성을 만날 수 있네요. 파크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 글 주셨어요. 65세 나이에 굴착기 운행하면서 이현정님의 연주하는 모습과 명품 바이올린 소리가 감동입니다. 처음 보내는 글입니다. 아, 귀한 소감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길, 그리고 음악을 통한 감동을 늘 누리시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무라일체이다. 홍소유님, 이현정님, 스트라디바리 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런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또 콩 게시판에서 습기 먹는 스트라디바리우스인가요? 사방이 뽀송뽀송해지는 마법이 라고 김현아님 적어주셨습니다. 유가인님, 한 몸이 되어 연주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0394번 쓰시는 분, 작은 거인이네요. 4680번 쓰시는 분, 어쩜 어른인 저보다 왜 더 성숙함이 느껴지는 것인지. 조준우님께서는 15살 같지 않은 연륜과 내공이 느껴집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 덕분인가요? 적어주셨는데, 이렇게 연주할 수 있으니 스트라디바리우스 대열을 받았겠죠. 김은경님께서, 아유 귀여워라, 말도 너무나 똑부러지게 잘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이런 글들도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죠. 이영서님께서, 아까 연주할 때 진짜 성인인 줄 알았는데 말도 어쩜 저렇게 잘할까요? 현정님 부모님께서는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우실까. 저를 비롯한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다 같은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 듣고 또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2026 문예축구 엔젤 콩쿨 우승, 그리고 2024 제우르그 NS쿠 준 우승을 차지한 이현정 바이올리니스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나 멋졌어요. 고맙습니다. 아까는 이제 올해 치렀던 일본의 콩쿨 얘기해 주셨고, 또 재작년에 준우승을 했던, 사실 이현정 씨의 이름을 첫 알렸던, 정말 크게 알렸던 계기가 되었던 콩쿨이 바로 NS쿠 콩쿨 준우승이었습니다. 이 대회가 14세 이상부터 원래 참가할 수 있는 성인 대회잖아요. 그런데 13살 때 참가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1: 그 당시에는 만 13살이었는데 그때 이제 콩쿨 규정상 나이가 안 되니까
0: 안 되죠.
1: 근데 예선이 일단은 합격이 된 거예요. 오. 근데 혹시나 거기 가서 나이가 안 돼서 참가를 못 할까봐 엄마가 미리 메일로 이제 한번 문의를 드리고, 네네, 확답을 받고 이제 그때 비행기 표를 끊고 루마니아를 갔었던 거예요.
0: 그러니까 현정 씨가 12월생? 네. 이게 생일이 이제 몇 달, 아직 몇 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예선을 일단 통과한 상황이어서 어머니께서, 네, 메일을 보내셔서 이제 괜찮다라고 확답을 받아서 출전을 했고, 그 대회에서 역대 최연소 준우승을 차지했군요. 아니 그러니까 막 20대, 30대 참가자들도 있던 현장이 아니었겠습니까? 안 떨렸어요?
1: 엄청 떨었어.
0: 네. 저 그 인터뷰를 봤는데 좀 인상적이었어요. 첫 무대 마치고 내려오니까 어머니 얘기가 자꾸 나오네요. 제가 엄마라 그런가 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좀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셨다고. 그건 어떤 이야기였어요?
1: 아, 거기 콩쿨.
0: 네, 네, 네.
1: 야, 그때 이제 거기 카메라 이제 비디오 찍어주시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1라운드부터 결승까지 계속 저만 계속 따라다니면서 저를 비디오를 계속 찍어주셨거든요. 아주
0: 핵심 인물이었군요. 모두가 관심을 가진. 당연하죠.
1: 이제 제 이름을 호명했을 때 멀리서 엄마 얼굴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찍어주시고.
0: 네.
1: 지금

0: 이제 1라운드부터 결승까지 모든 비디오를 합쳐서 이제 살짝 뮤직비디오 같이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1: 네네. 어머니께서 얼마나 감격스러우셨을까 싶습니다. 그 결과에 상관없이 최연소 참가자로 이제 함께 하면서 딸을 지켜보셨으니까요. 아, 그리고 이 대회에서 유일하게 모든 곡을 외워서 연주한 참가자였다고요? 아, 그럼 안 외워도 되는 상황들도 있어요? 네.
0: 이제 보통 다 언니 오빠들은 다 이제 악보대에다 이렇게 해서 다 보고 하셨는데, 저는 딱히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밴것 같고, 또 보면서 하면은 뭔가 음악에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저는 안 편곡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1: 대범합니다. 네, 최연소 준우승 및 작품 최고 해석상 그리고 실시간 투표로 결정되는 청중상까지 수상했던 그런 대회였습니다. 평소에 좀 승부욕이 강한 편이죠. 아, 이건 좋은 거예요. 지는 걸 싫어하는 그런 성격 같아요.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하루에 얼마나 연주하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0: 그냥 저는 밥 먹을 때 빼고는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연습실에 있어요.
1: 그래요. 안 힘들어요?
0: 그냥 일상이 된
1: 다른 걸 하고 싶을 수도 있을 텐데,
0: 것 같아요. 네.
1: 오직 바이올린만 생각하는 건가요?
0: 딴 것도 하고 싶지만, 바이올린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딴 거에 뭐더 집중하고 이러면은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1: 세상에. 평소 10시간 이상 연습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뭐.
0: 예원 학교 다닐 때
1: 예.
0: 시간이 없는데도 그때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시간을 다 채워서 했던 것 같아요.
1: 네. 아침에 6시 반에 기상해서 이제 학교를 갔다가 이제 학교 이후부터 밤까지 뭐 새벽 시간까지 연습을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아, 입이 딱 벌어지는 이야기잖아요. 재능도 타고났지만 진짜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연습을 하고 정말 모든 걸 바치는 듯한 이런 또 15살 학생이거든요. 학생 바이올리니스트의 이야기를 들으니 또 뭉클해지고 또 어른들도 함께 무언가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신 홍소유 피아니스트께서는 수많은 영재 바이올리니스트들과 그간 호흡을 맞춰온 뭐 실내악 베테랑이시고 저도 뵐 때마다 늘 너무나 반갑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선생님 진짜 감사드려요. 이 이현정 바이올리니스트는 어떤 연주자예요? 보시기에.
2: 현정이는 방금 말씀 나누시면서 들으셨겠지만, 일단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일단 성실함은 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한 친구인데, 거기에 재능을 또 가지고 있고, 또 저는 현정이한테 특별히 굉장히 아이 부분은 특별하구나라고 느끼는 게 흡수력이 정말 빠른 친구거든요.
1: 네.
2: 그런데 그냥 하나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 느낌에는 그 모든 흡수하는 거를 잘 쌓아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1: 네.
2: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 채워지면 현정이만의 대단한 게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이 쌓이는 모든 순간이 굉장히 기대가 돼요. 어떤 연주자가 될지.
1: 네. 그러니까 배운 걸 흘려보내지 않고
2: 네,
1: 차곡차곡
2: 맞아요.
1: 자기 것으로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걸 지켜보시니 또 너무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네.
2: 영광입니다.
1: 오늘 이렇게 함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현정 바이올리니스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콩쿨 이후 관객들과 만날 기회가 훨씬 더 많아졌잖아요. 제가 아까 슬쩍 언급했습니다만은 르노 카피송과 바이올린 바흐의 이중 협주곡을 협연했었는데 그 소감도 궁금하네요. 그때 어땠어요?
0: 그때 아무래도 제가 엄청 존경하는 음악가 분이셨고, 실감이 안 났었어요. 근데 사실 그 연주를 앞두고 한 4일 전에 르노 카푸시옹 선생님께서 연락이 오셨는데,
1: 네. 오.
0: 바흐 더블을 연주하는데 제가 바이올린 2를 맡고 선생님께서 바이올린 1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바이올린 1을 저한테 이제 곡이 바뀐 거예요.

0: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맞아요. 스위스의 캠프에 가 있어가지고 악보도 없고 그랬었거든요.
1: 악보가 없었다고요?
0: 네.
1: 어, 그럼 어떻게 해요?
0: 그래서 카푸시오 선생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셔서 그때 엄청 밤새서 막 했어요.
1: 아, 그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네. 협주곡. 제가 정말 애정하는 곡인데 아 거기에도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군요. 그 파트가 그러니까 2에서 1으로 바뀌었고 악보가 없어서 카피송님께서 직접 악보를 보내주시고 아, 너무 영광이었겠습니다. 곁에서 바라볼 르노 카피송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0: 일단은 무대 위에서 연주 같이 했을 때 엄청 되게 따뜻하셨고 되게 뭐라 그러지 음악을 통해서 이제 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을 보고 제가 엄청 많이 배운 것 같아요.
1: 아, 네. 참 그러니까 연주 자체뿐 아니라 참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했던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군요. 좋습니다. 지금 이현정 씨가 음악가로서 가장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공부하고 있는 주제가 있을까요? 어때요?
0: 어렸을 때는 제가 막 다 완벽하게 해야겠다가 가장 큰 목표였는데 요즘에는 이 작곡가가 여기를 왜 이렇게 썼고 또 뭘 표현하고 싶었는지 그런 걸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또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그런 게 궁금해지죠. 이제 막 안 틀리고 연주하는 것을 넘어서 맞습니다. 아유, 정말 훌륭한 음악가가 되기 위한 길을 지금도 너무나 출중하지만 그 길을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몇 살 때부터 그러면은 바이올린을 시작했어요?
0: 저
1: 기억나요? 언제 바이올린 처음 잡았었는지?
0: 아 이제 6살 때 시작을 했는데
1: 네.
0: 그때 제가 집에 있는 키티 장난감 바이올린을 맨날 가지고 놀았대요.
1: 키티 바이올린?
0: 네. 네. 그러고 계속 놀다가 엄마가 한번 권유를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1: 네, 네. 장난감과 실제 악기는 많이 달랐습니까? 안 힘들고 정말 너무 재밌게 쭉 배움을 이어가게 되었고 오늘날 이렇게 이현정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오늘의 끝곡도 청해 듣고자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라이브 연주는 어떤 곡인가요?
0: 마지막 곡은 이구데스만의 애플마니아라는 곡이고
1: 네.
0: 이 곡은 클래식을 잘 모르는 분들도 엄청 재밌게 들으실 수 있는 곡이라서 신나는 곡이에요.
1: 좋습니다. 신나는 곡 지금 이현정 씨의 연주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끝곡 라이브 연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세요. KBS 콩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거나 유튜브에서 KBS 음악실 검색하시면 현장을 눈으로 보시면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콩 스튜디오에서 저도 처음 만나보는 작품입니다. 알렉사이 이구데스만의 애플마니아라는 제목의 곡이고 이현정의 바이올린 연주로 솔로로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0: 만의 애플 매니아 이현정의 바이올린 솔로 연주로 KBS 오픈 스튜디오 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글들 올라와 있습니다. 모두의 생각이 같네요. 감성과 표현력이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최고입니다. 리치 닉네임 쓰시는 분 키티 바이올린 너무 귀엽습니다. 라는 글도 올라와 있고요. 또 아무것도 못하고 홀려서 오늘 쭉 함께했습니다. 음색, 표정 모두 매력적인 연주자이십니다. 홍선주님, 엄형섭님께서는 15년 인생 어디에서 나오는 감성인가 이런 글도 있고 보석은 무언가 다르네요. 김수연님 소감 고맙습니다. 정혜영님께서는 방학했다고 뒹굴거리며 있는 2010년생 딸내미를 보고 있자니 현정님 부모님이 정말 부럽습니다. 적어주셨습니다. 아이들 방학이 시작했죠. 아유, 그래도 예뻐해야 합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이니까요. 고맙습니다. 이 곡은 아주 시원한 현대음악이네요. 그리고 정말 바이올린의 매력에 빠져들게 하는 모든 잡념을 씻겨 내려주는 듯한 그런 멋진 곡이고 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고요?
1: 제가 아직 엄청 부족하고 갈 길이 많은데 진짜 20살 되기 전에 엄청 열심히 해서
0: 오! 20살 되기 전에 데드라인이 있어요?
1: 어릴 때 하면은 뭔가 좋으니까
0: 그렇죠. 뭐, 네.
1: 베를린 필하모니카 협연도 해보고 싶고 또 음반을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렸을 때부터 도이치 그래마폰 음반을 많이 들어봤어서 그게 꿈이에요.
0: 다 부수고 야심이 있어요. 야망 갑니다. 그래요. 도이치 그래마폰 그 노란색 그 레이블 그리고 베를린 필 협연까지 그런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이 자세와 노력과 아까 홍수연 선생님 얘기하셨던 정말 그 어마어마한 흡수력 또 성실함 이 꿈을 꼭 이루는 모습을 저희도 보고 싶고 나중에 또 그렇게 이현정 씨를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음악가를 좋아해요? 이현정 씨는? 아까 좋아하는 바이올리니스트 혹시 꼽아줄 수 있어요?
1: 엄청 많은데 일단은 음악 감성이나 이런 걸로 하면 저는 마리아 드웨나스 님이 좋아하고
0: 곧 이제 한국에 내한 공연 오더라고요. 네네 스페인의 바이올리니스트
1: 그리고 엄청 이제 역사를 쓰신 분들 뭐 하이페치나 오이스트라흐 그런 분들
0: 네, 네. 차갑고 따뜻한 감성을 다 소유하고 싶다라는 열정이 느껴집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현정 씨를 주목해야겠다라는 생각하신 분들 계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공연장에서 꼭 만나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나요?
1: 우선 내일 GMC 썸멀 페스티벌 연주가 있어서 부산으로 가는데 금난세 선생님과 함께 독주회 한번 하고 이틀 연속 협연을 해요.
0: 네, 어떤 작품들?
1: 독주회에서는 베토벤 그리고 여러 가지 피스들 하고
0: 네.
1: 협연에서는 비발디 여름과 겨울을 합니다.
0: 너무 정말 이 시기에 딱 맞는 음악들일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있을 이현정 씨의 공연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1: 그리고 이제 9월에 루마니아 네. 가서 루마니아 부쿠레스티 아테네움에 또 초청을 받아서 피아니스트 마리 선생님과 함께 리사이틀도 있고
0: 네.
1: 이제 그 루마니아 옆 시비아라는 도시 거기에서
0: 네.
1: 또 리사이틀을 해서 총 두 번을 해요.
0: 바쁘네요. 준우승했던 그곳에서 네. 또 그 홀에서도 연주를 하고 그 근처에 가서도 또 리사이틀을 하고 건강관리 잘해야겠습니다. 우리 현정 바이올리니스트 진짜 멋진 연주 그곳에서 또 우리 K클래식의 위상을 드높이면서 멋진 연주 펼쳐주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KBS 음악실 KBS 클래식 FM 출연했어요. 그리고 너무 멋진 연주 들려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보시니 소감을 또 안 여쭤볼 수 없네요. 오늘 소감 데이예요. 어땠어요 오늘?

0: 오늘 이렇게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성장하는 이현정으로 다시 한번 더 뵙고 싶습니다.
1: 저희도 계속해서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그리고 온 329년 된 스트라바리우스와 함께 정말 아름답게 노래하고 감동을 선사하는 이현정 씨를 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정 그리고 피아니스트 홍소유 선생님과 함께한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게시판에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아, 바이올린이 이렇게 이쁠 수가 있네요.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네요. 정명호님 소감 주셨고요. 또 방금 끝곡 들으시고는 자유분방한 연주에 또 몰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많은 분들 소감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KBS 음악실 감동을 가득 간직한 채 이제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프로듀서 조정현, 작가 김서림, 엔지니어 김성현, 조채혁, 윤다람, 보이는 라디오 김종일, 유범수, 진행의 저는 아나운서 윤수영이었습니다. 내일 낮 11시에 변함없이 인사드릴게요. 맛있게 점심 식사하세요.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경기도의 어느 도서관에는 조금 특별한 서가가 있습니다. 책장 하나를 할애해서 만든 그 서가의 제목은 오늘의 반납도서. 다른 사람이 빌리고 읽고 또 반납한 책들을 표지가 잘 보이도록 전시해두는 코너였는데요. 무슨 책을 읽을까 고민될 때 다른 이들의 선택을 엿볼 수 있는 거죠. 평소에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타인의 선택을 참고하면서 살아갑니다. 쇼핑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은 어떤 옷을 집어드는지, 어떤 옷이 가장 잘 나가는지 보게 되고요. 점심 메뉴를 고를 때도 그렇죠. 그 식당 안에 손님들이 가장 많이 시킨 걸 주문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관이 확실해서 모든 걸 내 생각대로 고르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무슨 책을 읽을까, 또 무슨 음악을 들을까, 이렇게 타인의 선택과 취향을 참고할 때 넓어지는 세계도 있다고 믿습니다. 라디오는 타인의 취향을 참고하기에 좋은 매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애청자 추천곡과 함께하는 수요일, 여러분이 선택해 주실 음악이 궁금합니다.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6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암스테르담 기타 트리오의 연주로 전해드렸어요. 이거 기다리고 있었어요. 5940번 쓰시는 분. 오늘 아침에 가정음악에서 이 곡이 나와서 생클 오프닝 시그널 전곡을 들어봤다고요. 우리 엔지니어 박기영 씨도 오늘 처음 전곡 들었다고 반가워했는데요. 선곡표 찾아보니까 연주자만 다르네요. 저희는 이제 이 모차르트의 론도 E플랫 장조 이 곡을 바보락 앙상블의 연주로 전해드리는데요. 오늘 가정음악에서는 보니까 티모티 브라운의 호른과 또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버전으로 전해드렸나요? 반가우셨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시그널 음악이 나오면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하더라고요. 아, 지금 뭐 2시인가? 아, 지금 6시인가? 이렇게요. 1256번 쓰시는 분은 목소리에 변화가 있네요. 만약 감기라면 내일 대서가 감기를 싹 가져가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저는 항상 이 여름생인데요. 여름쯤에 꼭 한번 크게 아프곤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걸 생일치레, 뭐 생일아리라는 이야기로도 왜 돌치레처럼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냥 생체 리듬의 변화가 사람마다 다 비슷해서 비슷한 즈음에 아프곤 한다는데 얼른 낫겠습니다. 많이 걸걸하죠. 가인님께서 타인의 취향이라는 프랑스 영화가 생각납니다. 타인의 선택을 참조하면 소양이 넓어진다는 이야기 공감합니다. 특히 클래식 음악은 그런 것 같아요 하셨고 아무래도 이제 뭐 식당이나 뭘 고를지 이제 망설여질 때는 다른 사람의 선택에 기대는 게 한편으로는 편하기도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읽었다가 반납한 오늘의 반납도서 코너를 마련해 놓은 건 참 기발하고 좋은 것 같은데요. 오늘 싱싱한 플레이리스트가 있는 수요일입니다. 오늘 주제에 맞는 여러분의 추천곡 많이 궁금해요. 생생한 플레이리스트 시간에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고 오늘의 주제를 살짝 공개를 해드리자면 비, 여름, 클래식입니다. 딱 지금 이때 듣고 싶은 음악들 나눠주시면 돼요. 문자메시지 샵9310번입니다.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또 인터넷 콩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 또 모바일 콩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은 지금처럼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진희님이 가끔 빠른 유행에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도 있지만 수백 년 동안 취향과 수명을 지켜온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게 돼서 참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하셨고 소희님께서도 알매 확장에 있어서 도서관과 같은 생글입니다 하셨는데 좋아하는 걸 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좋아하는 음악에 자꾸자꾸 닮아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갈루피의 플루트 트리오입니다. G장조고요. 그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클레어 제네바인의 플루트과 라차트라 콘서트 멤버들이 함께 연주합니다.

G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였습니다. 클레어 제네바인의 플룻과 라차트라 콘서트 멤버들이 함께했습니다. 클레어 제네바인은 또 고음악 연구가이기도 한데요. 바로 그 플룻 전문가인 그녀 연주로 들었습니다. 진아님께서 신윤주 아나운서가 지연 씨와 친하냐는 얘기에 아끼고 흠모한다고 답했는데 답신을 주신다면요 하셨는데 저 신윤주 아나운서 사랑합니다. 신윤주 아나운서는 저에게는 굉장히 맏언니 같은 분이에요. 고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뭔가 저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아도 굉장히 카리스마 있으면서도 그리고 또 엄청 재밌거든요.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또 들려주시는 맏언니 같은 분입니다. 오늘 생생한 플레이리스트는 비, 여름, 클래식으로 2부 선곡표를 채워가시면 됩니다. 저희 선곡표 비어있는 거 보이실까요? 선곡표에 들어가야 보이시니까. 아니면 콩으로 듣는 분들은 보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의 그 신청곡으로 하나 둘 채워가겠습니다. 이번에 들을 곡 스코틀랜드 민요 스카이봇 송입니다. 니콜라 베네데티의 바이올린 연주회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합니다.

호주 민요 왈츠잉 마틸다였습니다. 서정적으로 시작돼서 차분한 연주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레이첸의 연주는 네, 화려한 기교를 더 보여주네요. 바이올린 연주회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했어요. 왈츠잉 마틸다 하면은 침낭을 메고 정처 없이 떠도는 방랑생활 혹은 떠돌이 침낭꾼으로 의역할 수 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스코틀랜드 민요였습니다. 스카이보트송 니콜라 베네데티의 바이올린 연주회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했습니다. 동미님께서 감기 걸린 목소리가 저에게는 더 중후하고 묵직하게 들려서 좋습니다. 감사해요. 제가 신경 쓸까봐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네요. 유경님께서는 야간 마치고 귀갓길에 듣고 있는데요.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요. 버스 장류장에서 잠깐 비 피매하면서 듣고 있는데 여기가 너무 좋네요. 시원하고 아늑하고. 아, 그냥 버스 정류장이 아니군요. 에코 쉘터라는 구청에서 만든 약간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인가 봐요. 노숙이나 취식하지 말라고 적혀 있는데 계속 있고 싶네요. 여러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니까. 아, 그래도 잠시 그렇게 좀 피피할 때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8569번 쓰시는 분은 생생클래식에서 선물해 주신 성공미술관 전시 잘 보고 왔습니다. 20년 전 배낭여행하던 추억도 떠오르고 좋았어요 하셨는데 파리의 느낌을 물씬 느끼고 오셨나 봐요. 송자님께서는 대전에 있는 둘째한테 갑니다. 바리바리 짐을 많이 싸고 와서 누가 보면 해외 나가는 줄 알겠어요. 버스 타고 가셔야 되는데 마음은 또 엄마 마음이 그렇잖아요.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그렇지만 그래도 무사히 또 궂은 날씨에 조심히 도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들을 곡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The Fledermaus 박쥐 가운데 웃음의 아리아죠. Mein Herr Marquis 친애하는 후장님 소프라노 알렉산드라 크루차게 노래로 듣겠습니다.

발트토이펠의 에스투디안티나였습니다. 작품 191번이었고요. 필리버스콥스키가 지휘하는 몬테카를로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디 플래더마우스 박쥐 가운데 웃음의 아리아 친애하는 후장님이었어요. 소프라노 알렉산드라 크루츠악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비 오는 꿉꿉함이 사라지는 노래 좋아요. 혜영님께서 그리고 4209번도 수라님, 캐스터넷츠 맛집인가요? 습기도 날아갈 듯한 연주입니다 하셨고, 유경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5089번 쓰시는 분은 하지만 할머니, 이 책 주문하셨어요. 벌써 도착했네요. 신랑이 60이 넘으니 많이 의기소침해하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해서 나이는 있고 다시 시작해 보기를 바라면서 선물하려고요 하셨는데, 깜짝 좋은 선물이 됐으면 하네요. 저희가 한낮의 페르마타에서 소개해드렸던 책이라서 더 반가운 소식이었고요. 이번에 들을 곡은 만델스존의 첼로 소나타 2번입니다. D장조 작품 58번이고요. 만델스존은 단 두 곡의 첼로 소나타를 남겼죠. 만델스존 자신은 정말 엄청난 피아니스트이기도 했고 또 동생을 위해서 이 첼로곡을 작곡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4악장 몰토 알레그로의 비바체를 스티븐 이설리스의 첼로와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겠습니다.

만델스존의 첼로 소나타 2번 D장조 가운데 4악장 몰토 알레그로 에비바체였습니다. 스티븐 이설리스의 첼로, 스티븐 하프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저희가 오늘은 생생한 플레이리스트가 있는 날이죠. 2부는 즉석 신청곡으로 꾸려가는데요. 신청곡들 넣어주고 계세요. 근데 저희가 문자로 주신 분들에게만 커피 쿠폰을 드릴 수 있어서 혹시 댓글로 남겨주셨다 하시면 오늘만큼은 문자로 한 번 더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9310번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입니다. 문자로 보내주셔야 저희가 커피 쿠폰을 바로 발송할 수 있어서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에도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을 들을 텐데요. 역시 브람스도 단 두 곡의 피아노 협주곡을 남겼습니다. 1번은 그의 20대 때 완성이 됐고 20여 년이 흐른 뒤에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완성했는데요. B플랫 장조 작품 83번 가운데 2악장 알레그로 아파시오나토 감상하겠습니다. 넬손 프레이레의 피아노, 홀스트 슈타인이 지휘하는 프랑크푸르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B플랫 장조 가운데 2악장 알레그로 아파시오나토였습니다. 넬손 프레이레의 피아노 호스트 슈타인이 지휘하는 프랑크푸르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0394번 쓰시는 분, 최근 브람스에 스며들어서 오스트리아 여행지에서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발에 걸리는 게 다 선율이라고 하면서 교향곡을 작곡했다고요. 멋진 표현 덕에 최근 독서 모임에서도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책도 읽게 됐습니다. 비 내리는 날 더 스며드는 음악이에요 하셨고요. 4209번 쓰시는 분도 저 이 곡 진짜 좋아하는데 저는 3악장도 좋아합니다. 다음에는 3악장도 듣고 싶어요 하셨고요. 0131번 쓰시는 분, 아프리카 출장을 떠났던 남편이 드디어 내일 돌아옵니다. 마침 작은 딸 생일이라서 아이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공항에 함께 마중 나가서 깜짝 선물을 해주려고요 하셨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나니까 얼마나 더 설레시겠어요. 아,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최근에 읽으셨군요. 0394번 쓰시는 분. 저도 브람스를 참 좋아합니다. 브람스는 다작과는 거리가 먼 그런 작곡가잖아요. 교향곡 1번을 완성하는데도 20여 년의 세월이 필요했고 단 4곡의 교향곡만 남겼으니까 그 마음에 안 들면 다 불태웠다고 하더라고요. 완벽주의자의 굉장히 진중한 성격의 브람스. 함께 들었습니다. 이번 주 준비한 선물 안내해 드릴게요.

0: 이번 주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시향의 광복절 기념 음악회 준비했습니다. 야판 스바덴이 이끄는 서울시향이 소프라노 최지은, 메조소프라노 이하경, 테너 손지훈과 바리톤 김기훈, 또 국립합창단과 함께 무대에 올라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을 연주합니다. 8월 16일 일요일 오후 5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의 세종대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생생클래식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사연을 담아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총 10분 뽑아서 초대권 2매씩 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생 클래식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1시 1분입니다.
1: 생생 클래식
2: 내나 12시 탄탄 클래식.
0: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하나의 주제로 우리가 함께 엮어서 듣는 오늘의 클래식 생생한 플레이리스트. 우리말 가운데 하염없다라는 표현이 있죠. 사전에 실린 의미를 보면 끝맺는 데가 없어, 없이 아득하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멍하다라는 뜻인데요. 하염없이 비가 내리는 장마 기간은 그야말로 하염없어지는 계절이 아닐까 합니다. 멍하니 창밖을 보면서 복잡했던 머릿속을 비우고 내 마음이나 내 감정에 집중하고 싶어지는 계절인데요. 그래서 정한 오늘의 주제는 여름, 비, 센티멘털 클래식입니다. 공기가 촉촉한 날, 마음도 촉촉하게 만드는 그런 곡들 보내주셔도 좋고요. 반대로 마음을 좀 뽀송하게 제습기처럼 해주는 그런 음악도 좋습니다. 비 오는 날 생각나는 그 사람과 관련된 곡도 좋고요. 빗소리와 어울리는 클래식, 또 장대비처럼 마음을 크게 울리는 곡들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휴가라서 휴가 가기

전에 진행하는 생생한 플레이리스트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고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열흘 동안 자리를 비워서 그 다음 주 8월 6일 목요일에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휴가 가기 전에 단단히 또 커피 쿠폰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자메시지 샵 9310번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콩으로도 신청곡은 얼마든지 청해 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생클이 준비한 추천곡부터 들려드릴게요. 여름비, 센티멘털 클래식. 그 첫 번째 곡은 0504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신 곡을 먼저 듣죠. 사티의 그노시엔드 1번입니다. 비 올 때 생각나는 곡이라고요. 라비냐 메이에르의 하프 연주로 준비했고요. 드뷔시의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가운데 바스피에는 미셸 베로프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뷔시의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가운데 바스피에였습니다. 미셸 베로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0504번 쓰시는 분이 미리 청해 주셨던 곡 사티의 그노스에는 1번이었습니다. 라비냐 메이에르의 하프 연주로 들었습니다. 하프 연주가 진짜 빗방울 소리처럼 들려요 하시면서 진희님 그리고 현규님께서 휴가 가는 지연씨 부럽네요 하셨는데 아 그러게요 잠시 짐을 내려놓고 잠시 자유인의 몸으로 잠시 쉬고 오겠습니다. 목소리도 안 나와서 이 목소리로 들으시면 조금 불편하시죠? 그래도 애정을 갖고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그리고 잘 충전하고 오세요. 3809번 쓰시는 분 재경님도 인사 주셨는데요. 오늘 어린이집에서 듣고 계시다고 0398번 쓰시는 분 3, 4세 혼합반 5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낮잠 시간마다 생클 듣고 있어요. 오늘 아이들이 유독 잠이 안 오는 것 같은데 코잠 할 수 있는 엄마 품처럼 따뜻한 곡

싶어요 하셨는데 마침 전해드릴 곡이 또 아이들이 새근새근 잠자기에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요. 윤정님께서 에릭 사티의 곡이 보슬보슬 내리는 비를 더 우아하고 고급지게 만들어줬어요. 언니는 어떤 휴가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하셨는데 그냥 쉼을 계획했습니다. 조금 쉬어가는 시간을 잠시 자리를 비우고 잘 충전하고 돌아올게요. 제자리는 남현종 아나운서가 잘 채워줄 겁니다. 그 월드컵에서 우리 축구캐스터로 활약하는 남현종 아나운서. 참 착실한 청년입니다. 음성도 좋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저의 빈자리를 못 느끼실 만큼 아마 성실하고 따뜻하게 이 자리를 잘 이어갈 거고요. 저는 열흘 뒤에 돌아오니까 그 시간도 즐겨주시고. 이번에 들을 곡은 7300번 쓰시는 분이 비 내리는 들녘에서 생각나는 곡이라고 들깨, 밭, 물잘 빠지게 배수로 정리하면서 생각나는 곡 청해 주셨는데 아까 어린이집 아이들과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입니다. 샤론 카멜 클라리넷, 오스트리아 헝가리 하이든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7300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신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였습니다. 샤론 카멜 클라리넷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하이든 필하모니의 연주였는데요. 명인님께서는 취미로 클라리넷을 배우셨군요. 너무 좋네요. 나이 들어 시작해서 늘지 않는 실력으로 잠시 내려놨는데 다시 해봐야겠어요. 하셨어요. 진짜 어릴 때 배울 때는 아이들 실력은 쑥쑥 늘던데 커서 배우면 왜 이렇게 몸이 잘 안 따라줄까요? 그래도 꾸준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쭉 연습하시고 이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이 아름다운 멜로디도 연주하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할게요. 그리고 중부지방은 계속 비가 오나 봅니다. 0010번 쓰시는 분, 남쪽은 비가 안 오고 무덥고 맑은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생생한 지연 씨의 목소리를 들어야 오후가 잘 풀리는 것 같아요 하셨고, 또 5762번 쓰시는 분은 너무 더워서 멍하니 라디오 듣다가 휴가 가신다는 소식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축하 축하요. 축하해 주셨어. 까르페 디엠이라고 현재를 즐기라고 또 아유 감사합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5318번 쓰시는 분이 듣고 싶어 하셨어요. 언제부턴가 여름휴가 때 플레이리스트에 꼭 들어있는 곡입니다. 듣고 있으면 시원해지기도 하고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라흐마니노프 느낌도 들어있고 영화음악스럽잖아요 하셨는데, 실제로 영화음악에 쓰였죠. Dangerous Moonlight이라는 영화음악으로 원래 라흐마니노프에게 의뢰가 됐는데 라흐마니노프가 거절을 해서 라흐마니노프 풍으로 작곡된 작품 에딘셀의 바르샤바 협주곡 듣겠습니다. 미샤 디히터의 피아노, 네빌 마리너가 이끄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아딘스텔의 바르샤바 협주곡이었습니다. 미샤 디히터의 피아노,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승민님께서 라흐마니노프 스타일로 만든 곡인지 몰랐네요. 라흐마니노프의 곡인 줄로만 알았어요. 하셨고요. 이번에도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이어갈게요. 아, 근데 5799번 쓰시는 분은 저희가 신청곡을 전해드렸었는데 아마 놓치셨었나 봐요. 같은 곡을 연달아 틀어드릴 수가 없어서 조만간 좀 다른 곡 청해주시면 꼭 신경 써서 함께 들으도록 하겠습니다. 병윤님도 감사드리고 9253번 쓰시는 분은 비 오는 날 차 안에서 이 곡을 듣는 걸 진짜 좋아하신다고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을 들으면서 차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와 유리로 흘러내리는 빗방울을 보고 있으면 모든 시름 다 있는 기분이 듭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뭔가 시간을 멈추게 하는 마법이 있는 건가요? 이 곡엔 요요마의 첼로 연주로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진희님께서 허디거디맨 스팅의 노래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너무 처지려나요? 걱정하셨어요. 근데 오히려 이런 날에는 또 이렇게 분위기 있게 들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슈베르트의 원곡을 스팅이 부른 허디거디맨 전해드리고 그리고 4516번 쓰시는 분 저는 아무도 듣지 않는 바이올린 이 동화책을 주문하신 거죠? 생생 덕분에요 하시면서 신기복 곡의 얼굴 신영옥의 노래로 듣고 싶다고 하셔서 이 곡도 준비했습니다. 세 곡 이어서 감상할게요.

제곡이어서 들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가운데 프렐루드였고요. 요요마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의 그 거리의 악사 24번째 곡이죠. 어때요? 라이어만을 편곡해서 스팅이 노래한 허디거디맨 들으셨고요. 신기복의 얼굴을 신영옥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가을 겨울이면 찾게 되는 무반주 첼로가 비 오는 여름에도 이토록 좋네요 하셨고 1403번 쓰시는 분은 비 오는 오후에 거리의 악사를 스팅의 목소리로 듣게 되는 호사 고맙습니다 하셨고 8947번 쓰시는 분 대구에서 음악 좋으니까 참 행복합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1410번 쓰시는 분 KBS 클래식 FM을 고집스럽게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너무 자랑스러운 방송이라고 주변에 강조하고 있어요. 70여 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클래식을 가까이 하면서 위로받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사춘기 때 듣고서도 지금도 항상 그렇게 청춘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시군요.

이수진님은 광주에서 사연 주셨는데 해가 찡찡 쪄서 뜨거운데 다른 곳은 비가 오네 보나 봅니다. 장마가 비켜봤나 봐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남부지방은 비가 안 오는 곳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연 주시는 거 보면 그래도 분위기를 잡는 데는 뭐 날씨가 크게 상관이 없죠. 이번에 들을 곡은 압도적으로 제일 많은 분들이 비 하면 떠올려주신 곡입니다. 2951번 쓰시는 분, 어쩜 이렇게 새색시 마냥 수줍게 비가 내릴까요? 비와 단호박, 아파트 숲, 이 곡이 흐른다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하셨고 인선님은 빗소리와 어울리는 이 곡이 나오려나요 하셨고 7710번 쓰시는 분도 저는 가장 먼저 이 곡이 떠오릅니다. 또 3809번 쓰시는 분, 저희 동네는 비가 내려요. 가능하면 쇼팽에 빗방울 전주고 듣고 싶어요. 이렇게 청해 주셔서 마르타 아레레치의 피아노 연주로 먼저 전해드리고요. 442번 쓰시는 분, 북유럽의 맑고 서늘한 공기와 숲의 습기를 연상시키는 바이올린 선율. 길게 끌며 올라갈 때 여름의 열기가 순식간에 식어내리는 듯한 서늘한 감동을 주는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가운데 2악장을 청해 주셨어요. 아다지오 디몰토, 정경화의 바이올린과 드레 프레빈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두 곡 이어서 갈게요.

시벨리우스의 발린 협주곡 디단조 작품 47번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디 몰토를 정경화의 바이올린과 앙드레 프레비니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었고요.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은 마르타 아레리치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 시간이 없어서 빨리 전해드려야겠네요. 7210번 쓰시는 분이 조빔의 아구아스 데 마르코 3월의 물 청해 주셨는데요. 조빔과 앨리스 레지나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명현주명 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 음반 매주 수요일 중심 시간대에 집중 감상곡 피아노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루드비 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4번 이플레장조 작품 번호 7 프리드리히 굴다의 피아노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볼팡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36번 C장조 KL425 일명 린츠죠. 베르나르트 파움가르트너가 지휘하는 카메라타 아카데미카 델스 잘츠부르고 모차르트 형수의 1957년 스테레오 레코딩 전해드립니다.

명주명반 오늘 첫 곡도 굴다가 연주하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입니다. 인기 있는 곡이죠. 피아노 소나타 21번 시장조 작품 번호 53 발트슈타인 프리드리히 굴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철학적 무게감 이런 것보다는 음향의 신선함, 경쾌함 이런 것이 강조된 애매모호하지 않은 그런 굴다의 연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1번 C장조 작품 번호 53 발트슈타인 프리드리히 굴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36번 C장조 KL425 린치 전악장 베르나르트 파움가르트너가 주의하는 카메라타 아카데미카 데스 잘츠부르거 모차르트 음수의 1957년 스테레오 레코딩입니다.

이제는 잊혀진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마는 활동 당시에는 모차르트 스페셜리스트로 명성을 떨쳤던 베르나르트 파움가르트너의 지휘 전해드렸습니다. 볼파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36번 C장조 퀘엘 425 린츠 베르나르트 파움가르트너가 지휘하는 카메라타 아카데미카 데스 잘츠부르거 모차르트 염소의 1957년 스테레오 레코딩이었습니다. 이어서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녹턴 요르마 카트라마의 더블 베이스 마그리트 라코넨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페트로 차이콥스키의 녹돈, 요르마 카트라마의 더블 베이스, 마르기트 라코넨의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예주 명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 감상곡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4번 작품 번호 7 전해드립니다. 좀처럼 따로 듣기 힘든 그런 곡이죠. 하지만 베토벤다운 그런 아름다움과 힘이 있는 그런 곡입니다. 간략히 알아보고 음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곡 연대는 확실치 않지만 여러 문헌을 종합해보면 대개 1796년에서 그 이듬해에 걸쳐 작곡됐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출판은 1797년에 이루어졌고요. 그 광고가 10월 7일 빈 신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완성은 그 무렵일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곡의 구상의 크기나 또 내용의 질로 봐서 작품 1을 출판한 베토벤이 한층 더 큰 결의로 그 직후에 손을 대기 시작해서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나타는 작품 2보다 한층 형태가 확대되어 있고요. 내용도 역동감을 갖추게 됐죠. 그래서 베토벤 다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악장의 수는 작품 번호 2와 마찬가지로 4개의 악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감춰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케글레비치 백작의 딸인 바르바라에게 헌정이 됩니다. 이 케글레비치 백작은 헝가리 출신, 이 바르바라는 1801년 2월에 오데스카스키 후작과 결혼을 하는데 1813년에 삶을 마감하고 맙니다. 재능이 뛰어난 피아노 주자로 베토벤이 피아노 협주곡 1번을 헌정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베토벤과의 어떤 그 연애 감정이 있었지 않았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곡은 디 페어립테,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애칭으로 불렸다고 하는데 그건 베토벤의 연애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곡의 우아한 기분이 당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렸다는데 주안점을 맞춰야 될 겁니다. 루드비 판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4번 이플레 장조 작품 번호 7 프리드리히 굴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불다는 모든 곡에서 그런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떤 철학적 무게감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음향적인 쾌감 그리고 경쾌함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죠.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4번 2플랫장조 작품 번호 7 후리드리히 굴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후반부는 요하네스 브람스의 곡으로 갑니다. 교향곡 3번 F장조 작품 번호 90 에프게니 스페틀라노프가 주요하는 스웨덴 방송 교향악단의 1980년 실황 레코딩입니다.

요한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3번의 부장조 작품번호 90 에프게니 스베틀라노프가 지휘하는 스웨덴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명인 중 명음악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우리에게서 외부의 자극이 사라지면 뇌도 함께 쉬기 시작할까요? 아니요, 뇌는 오히려 외부의 일에 집중하지 않을 때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몸은 잠시 멈춰 있어도 마음은 쉼 없이 생각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미래를 그려보는 뇌의 연결망이 있기 때문인데요. 뇌과학에서는 이를 뇌의 기본 상태 네트워크, Default Mode Network라고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샤워를 할 때처럼 특별한 일에 집중하지 않는 순간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도 바로 이 뇌의 작용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물멍도 하고 불멍도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기도 하는 거겠죠. 그런 시간 속에서 비로소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타인의 마음까지 헤아릴 여유를 얻게 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잠시 내 안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한번 깨워보는 거 어떨까요?

7월 20일 수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비의 첫 곡. 주로 합창 음악을 만들었던 영국의 작곡가죠. 존 루터의 Deep Peace, 깊은 평화. 옛 아일랜드의 기도문에 곡을 붙였어요. 그래서 게이러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역시 합창곡이었죠. 평화와 치유를 기원하는 서정적인 노래. 영국의 소년합창단 리베라의 하모니로 수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문 열었습니다. 이른바 노래멍? 음멍하기 딱 좋은 첫 곡이었던 것 같아요. 한 시간 동안 노날 함께 하시면서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타인의 마음까지 헤아릴 여유를 얻게 되는 그런 시간 가져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문득 좋은 아이디어까지 떠오른다면 뭐 금상첨화겠죠. 도메니코 스카를라띠의 성악곡 이어집니다. 바로크 고전주의 시대 과도기에 활동한 아티스트지만 이 곡은 바로크 스타일의 성악곡입니다. 까레 루치 델반 미오, 내 사랑하는 이의 눈이요. 내 사랑하는 이의 아름다운 눈동자요. 만약 그대가 내게 매정하지 않다면 당신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하고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리. 연인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느끼는 애절한 사랑, 또 마지막 안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소프라노 샤를롯 마르지오노, 마르지오노 퀸텟의 연주로 들어보시죠.

이탈리아 가곡 두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19세기 작품이었어요. 주세페 베르디의 Ad una stella, 어느 별에게.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영혼의 자유와 또 구원을 갈망하는 가사의 노래였습니다. 테너 로렌스 브라운리, 마틴 카치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는 시대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바로크 스타일의 도메니코 스카를라띠의 성악곡이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이의 눈이요. 소프라노 샤를로트 마르지오노가 불렀고요. 마르지오노 퀸텟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뮤지컬을 대표하는 영국의 작곡가죠.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캐츠 중에서

명곡, 메모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늙고 병든 고양이 그리자벨라의 넘버죠. 뭐 화려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지만 그렇다고 마냥 쓸쓸하거나 우울하지만은 않습니다. 아침이 오면 다시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야. 난 포기할 수 없어. 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면 지나간 밤은 추억으로 남겨지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겠지.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잃지 않는 노래. 마리아 프리드만의 음성, 존 오웬 에드워즈가 지휘하는 미넨 심포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 캐츠 중에서 늙고 병든 고양이 그리자벨라가 희망을 노래한 메모리였습니다. 영국 가수 마리아 프리드만이 불렀고요. 존 오웬 에드워즈가 지휘하는 미넨 심포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저희 노래 날개 위에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멜로디였네요. 19세기 러시아 5인조 중에 한 사람이죠. 니콜라이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교향적 모음곡 셰라자데를 보컬곡으로 편곡한 크로스오버 음악이었습니다. 셰라자데 판타지. 이 영국의 파페라 가수 이지의 음성과 그 이국적이고도 뭔가 환상적인, 몽환적인 그 아라비안 나이트의 분위기가 정말 잘 맞아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후에 클래식 천일 여화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엔 19세기 프랑스 작곡가 레오 드리브의 오페라 라크메 중에서 디마 도네 르플리 두 헤브, 당신은 제게 가장 달콤한 사랑을 주었습니다. 감상하시겠습니다. 여주인공 라크메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사랑하는 영국인 장교 제럴드 품에 안겨 부르는 죽음의 아리아입니다. 소프라노 사비누 드비에일, 프랑스와 자비에 로트가 지휘하는 레 시에클리의 연주입니다.

19세기 프랑스 오페라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조르주 비제이의 아름다운 퍼스의 아가씨 중에서 세레나데였어요. A la voix d'un amant fidèle, 진실한 연인의 목소리. 세레나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퍼스의 아가씨, 그러니까 까뜨린느의 방 창가 앞에서 대장장이 앙리 스미스가 부르는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테너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 로베르토 아바도가 지휘하는 볼로냐 시립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제게 가장 달콤한 사랑을 줬습니다. 소프라노 사비네 드비에일이 불렀고요. 프랑스와 자비에 로트가 지휘하는 레스 에클르의 연주였습니다. 12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 이 베네딕토의 수녀 원장이면서 다방면의 예술가였던 인물. 뭐 예술가뿐만이 아니죠. 뭐 과학자이기도 했고 언어학자, 의사이기도 했던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힐데가르트 폰 빙헨의 아베 마리아 감상하시겠습니다. 앙상블 티브르티나의 연주입니다.

힐데가르트 폰 빙헨의 아베 마리아. 일반적인 그레고리오 성가보다 좀 더 화려한 느낌이랄까요? 여성 보컬 앙상블의 하모니로 들어서 그럴까요? 체코의 고음악 앙상블 티브르티나의 하모니로 오늘 함께했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1786년 초연된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서 수잔나 역은 소프라노 안나 셀리나 스토라체가 맡았습니다. 낸시 스토라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그녀는 런던에서 태어나 성장한 영국의 소프라노로 오스트리아 빈에서 모차르트를 만나 예술적 동반자가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높이 평가한 모차르트는 스토라체를 염두에 두고 오페라 속은 신랑을 작곡하기도 했지만 이 작품은 끝내 미완으로 남습니다. 대신 모차르트는 피가로의 결혼의 수잔나를 그녀의 목소리에 맞게 완성했고 스토라체는 이 역할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두죠. 1787년 2월 23일 스토라체는 런던으로 돌아가기 전 빈에서 고별 연주회를 열었는데요. 그때 모차르트가 그녀에게 헌정한 작품 바로 콘서트 아리아 쾌일 번호 505. 내가 당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의 사랑하는 이여 입니다. 모차르트는 1786년 12월 27일 자신의 작품 목록에 이 곡을 스토라체와 날 위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노래는 스토라체는 노래를 모차르트는 피아노를 직접 연주하기 위해 작곡한 작품으로 오페라 아리아와 협주곡적인 요소가 어우러진 독특한 듀오 콘체르탄테 형식을 보여주는데 성악과 피아노가 마치 두 명의 독주자처럼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음악을 이끌어가는 작품이죠. 음악학자 알프레드 아인슈타인은 이 작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차르트는 이 곡에 자신의 모든 영혼을 쏟아부었다. 그는 낸시 스토라체의 목소리를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던 듯하다. 화려한 기교보다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돋보이는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피아노 파트에는 자신의 연주와 그녀를 향한 깊은 애정을 함께 담아냈다. 약 10분이라는 시간 안에 레치타티보에서 론도로 이어지는 극적인 감정의 변화를 담아낸 놀라운 작품이라고 평가받는 노래. 내가 당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의 사랑하는 이여. Giomi scordi di te, non temer amato bene. 모차르트가 소프라노 낸시 스토라체에게 헌정한 최고의 콘서트 아리아입니다.

모차르트의 콘서트용 아리아, 내가 당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의 사랑하는 이여. 소프라노 크리스티네 쉐퍼, 피아노에는 마리아 호앙 페레스,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 역시 모차르트의 성악곡입니다. 괴테의 시에 곡을 붙인 유일한 작품이죠. Das Variation, 제비꽃, 퀘일번호 476. 테너 마크 페드모어, 크리스티안 베즈이덴호트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제비꽃, 테너 마크 패드모어, 크리스티안 베즈이덴 호트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로 오늘 마무리 짓습니다. 내일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이었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사랑이 끝났기로 소니 그리움마저 사라지랴. 그 그리움 날로 자라면 주먹송이처럼 커갈 땡감들. 때론 온종일 장대비 맞아보게. 새벽이면 퍼뜩 깨어나 계곡 물소리도 들어보게. 고지종 시인의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아직 푸른색으로 매달려 있는 감.

그 감은 그리움 때문에 점차 붉게 익어갈 거라고 시는 노래합니다. 시퍼런 사랑이 끝나고 난 후 속으로 품은 그리움이 비를 맞고 물소리를 들으면서 무르익어갈 거라고 했네요. 무엇인가 완성되고 열매로 익어가는 데에는 그렇게 홀로 비 맞고 뒤척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시간, 그 긴 여름 덕분에 우리는 등불처럼 빛나는 가을을 맞을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김신원 작곡 여름, 앙상블 놀이터의 연주, 오늘 FM 풍류 마을 첫 곡입니다.

김신원 작곡 여름, 앙상블 놀이터의 연주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풍류말은 고재종 시인의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아직은 잎이 무성한 나무에 푸른 빛으로 매달린 감들. 그 푸른 감을 붉게 익어가도록 하는 건 긴 여름 같은 그리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달고 있는 아직 이 푸른 열매들도 그렇게 익어가겠죠? 이어서 준비한 곡, 류영선 작곡 감꽃을 세다 함께 하시죠. 김주리 해금과 허윤정의 갈금 연주입니다.

양방원 작곡 비상, 영화 천년학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 보내드렸습니다. 오정의 구음과 한충훈의 소금과 대금, 이용원의 피리와 태평소, 문양숙의 20원 가금, 장재효의 타견주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류영선 작곡 감꽃을 세다 들으셨어요. 이 곡은 김주리 해금과 허윤정의 가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말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년의 향기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해가 지고 난 푸른 산속, 나무꾼의 노래 먼 바람에 실려오네. 조선 후기에 살았던 변종훈이라는 사람이 쓴 시 한 부분입니다. 해가 이미 졌는데도 나무꾼은 아직 산속에 있네요. 내려가는 길일까요? 아직 일이 끝나지 않은 걸까요? 옛사람들의 시에는 이렇게 나무꾼이 종종 소재로 등장하죠. 그런데 실제로 나무꾼이자 신이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정시성을 가진 나무꾼이라고 해서 정초부라고만 알려진 시인이 있었습니다. 18세기 조선에 살았던 그는 원래 노비였다고 합니다. 낮에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밤에는 사랑채에서 주인의 시중을 들었는데 이때 주인이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모두 외워버렸죠. 그 재능에 감탄한 주인이 그에게 글을 배우도록 허락했습니다. 나중에 노비 신분에서 풀려났다고 하는데 그 후에도 그는 나무를 팔아 생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는 양평에서 용산까지 한강으로 나무를 운반했는데요. 이때 지었다는 시가 있습니다. 동호의 봄물결은 쪽빛보다 푸르구나. 노 젓는 소리에 새들은 날아가고 노을 진 산빛만이 강물 아래 가득 비치네. 동호는 지금의 옥수동 주변 한강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 강변의 저녁 풍경을 그리고 있죠. 세상은 그를 시인이라 불러주었지만 그는 평생 가난했습니다. 어느 날 관청에 곡식을 빌리러 갔더니 자신의 이름이 명부에 없어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배고픈 저녁, 정초부는 또 이렇게 노래했네요. 큰 창고에 쌓인 쌀도 한톨 나눠 갖기 어렵구나. 강가 누각에 홀로 오라보니 저녁밥 짓는 연기 피어오르네. 나무꾼이 스스로 지은 시는 이러했습니다. 그가 바라본 풍경, 그의 고단함과 배고픔이 생생하게 전해지네요.

0: 아이고. 유후.
1: 오늘 천년의 향기 나무꾼의 노래 경상남도 밀양의 지게 어사용 신익은 어르신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FM 풍요마을 이번에는 반소리 흥보가 중에서 흥보가 제비다리 고쳐주는 데부터 제비가 강남 갔다가 돌아오는 제비 노정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김수연의 창과 김청만의 북장단입니다.
2: 하루는 무지한 대맹이가 제비 새끼를 다 잡아먹고 다만 한 마리 남은 것이 날개 공부 힘을 쓰다 거 중에 뚝 떨어져 거의 죽게가 되었거라. 어지신 흥보씨가 당사실로 제비 다리를 창창 동여매어 주니 그 제비 죽지 않고 살아 9월 9일이 당도하니 말리 강남을 들어가려고 한번 날아보는디 떴다 보아라. 저 제비가 둥그렇고 둥그렇고

0: 흥보가 보고서 좋아라고.
1: 좋지.

다

수일 만에 강남을 들어가니 강남 두교는 조종지 망제라. 각국 나갔던 제비 차례로 점거를 하는디 중원 나갔던 맹맥이, 노국 갔던 분홍제비, 말리 조선 나갔던 흥보제비.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박흥보제비가 들어온다.

거의 죽게 되었을지 어지신 흥모씨를 만나 죽을 목숨 빌게 살았으니 어찌하면은 은혜를 갚소리까 제발 덕분으로 통초 제비장수 분부허시되 네 부모가 내 장령을 어기더니 그런 변을 당하였구나. 명춘에 나갈 때는 내가 출행날을 받아줄 터이니 그날 나가도록 하고 흥보씨 은혜를 갚자 하면 본표 박씨를 하나 물어다 드려라. 그렁저렁 삼동이 지나고 춘삼월이 방장하니 흥보 제비가 본표 박씨를 물고 말리 조선을 나오는디 경치가 장이 좋든가 보더라. 흥은 막

장원 각 비리라 날아가는 저기로기 갈대를 입에 다물고 1.2점이 떨어지니 병사낙 아니기 아니냐. 백구백노짝을 지어청 반상이와

두개 언성을 받아보고 봉황대 올라가니 봉거태공 강자유라. 황황두를 올라가니 황황일거 불부반어 백운천지 공유유라. 금능을 지내어 주사춘 들어가니 공소창가도

충청강 좌우령을 얼른 넘어 부산 팔발 환마 고개 가부동 다리를 건너 평양은 연광장 부병 눈을 구경하고 대동강 장님을 지내

여보니 청유 내 울맹이 중용으로 흘리쳐 그마 금성이 분명하고 준당영춘 휘두라니 도복망월 때 소사이고 삼각산이 생겼구나 문물이 빈빈하고 풍속은 흐이 하얀 만만세 지금 당이라 경상도

저제비 거둥을 봐라 박씨를 입에다 가루 물고 흥보 양주 앉은 옆에다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흥보가 제비다리 고쳐주는 데부터 제비가 강남 갔다가 돌아오는 제비 노정기까지 들으셨습니다. 김수연의 창과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수요일 FM 풍요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세요. 이번에는 황병기 작곡 하마단 준비했는데요. 하마단은 옛 페르시아 시대부터 있었던 고대 도시 이름입니다. 존재 먼 시면에 이르는 희미한 길과 안개가 펼쳐져 있을 것 같은 느낌을 그려내고자 한 곡인데요. 오늘 이 곡 1장 중모리, 2장 자진모리풍으로, 3장 휘모리풍으로, 금암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황은병 기자곡 하마단 중에서 1장 종모리, 2장 자진모리풍으로, 3장 휘모리풍으로 들으셨습니다. 그 마음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내상을 입을 수 있다. 말 그대로 아프다. 나는 아픈 만큼 개인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아픔은 개개인의 어떤 욕망보다도 더 개별적이고 특수한 것이다. 김현수 작가의 말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심연이 존재한다.

한다. 사람 사이에 시면 같은 것은 없다는 생각에서부터 폭력이 시작된다. 내가 너를 아는데 말이야.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 아는데 말이야. 아픔을 느끼는 사람의 입을 틀어막고 타인의 고통마저 자신이 전유할 수 있다는 믿음은 상대 영혼에 깊은 상처를 입히기 쉽다. 소설가 최은영의 산문 백지 앞에서 중에서 몇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깊은 심연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해 쉽게 아는 척해선 안 되는 거라고 글쓴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심연을 무시하고 상대를 대하다 보면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죠. 아픔에 공감한다는 것도 상대의 마음을 함부로 짐작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라보는 내 마음도 아픈데 당신이 얼마나 아픈지는 감히 짐작할 수도 없다. 이런 마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공감에는 오히려 함부로 다 아는 척하지 않겠다는 마음도 함께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심연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박재록 작곡 우리에게 위로 바람꽃 현악부의 연주 오늘 FM 풍류말 끝곡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많이 공감하고 많이 위로하는 평온한 저녁 보내시고요. FM 풍류말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구름이 걷히고 해가 나고 매미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고 그러다 또 소나기가 지나가고 그러면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전엔 같은 날 한꺼번에 방학을 했지만 이젠 지역별로 학교 사정을 반영해서 방학 날짜가 정해지는 것 같은데 아마 대부분 이번 주에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것 같더군요. 방학이란 말에는 배움을 놓아준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방학이 끝나고 나면 부쩍 성장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친구들이 있었죠. 그렇다면 방학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학교가 아닌 모든 곳에서 배우는 시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많이 읽고 많이 경험하고 성장하는 시간. 학교를 놓아주고 다른 모든 것의 곁으로 다가가는 시간을 학생들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방학이 부럽고 그리운 우리.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 22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을 첫 곡은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OST에서 어느 여름날 전해드렸습니다. 히사이 시조의 오리지널 스코어였고요. 이어드린 곡은 스페인의 엘보스코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마드리드의 산 로렌소 왕립 수도원학교 소년합창단과 또 성인 가수와 연기자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그룹 엘보스코의 Spend a Happy Day였습니다. 말러의 교향곡 5번 C샵 단조의 4악장 아다지에토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곡이었습니다. 장수만 씨, 방학이 너무 부럽네요. 학창시절도 부럽고 하셨고 이지혜 씨, 멘트가 참 좋아요. 많이 읽고 많이 경험하는 학교가 아닌 모든 곳에서 배우는 시간 감동받았어요. 쌍둥이 아들들 승준, 유준에게도 그런 첫 방학이 되길 기원해봅니다. 모두에게도 방학 같은 시간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그래서 저도 학창시절 방학을 생각해보니 참 영화 보러 많이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네,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청취자 참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메시지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9472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 이어드리죠. 애니메이션 시간을 달리는 소녀를 참 좋아하는데 여름 한가운데를 지날 때에는 몇 번이고 보게 됩니다. 거기에 흐르던 바흐의 골드베르크 편지곡이 듣고 싶어 청합니다 하셨네요. 네, 애니메이션 시간을 달리는 소녀 OST에서 OST 버전으로 전해드립니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편지곡 가운데 제1편주를 하루키 미노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바흐의 골드베르크 연주곡 바흐 작품 번호 988 가운데 아리아였어요. 이 곡을 현악 3중주 편곡으로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러시아 출신의 미국 바이올리니스트 드미트리 스티코베츠키가 편곡했고요. 그의 바이올린과 쉐라르 코세의 비올라,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 들으신 곡은 애니메이션 시간을 달리는 소녀 OST에서 오프닝 테마 여름하늘 키요시 요시다의 오리지널 스코어였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애니메이션 시간을 달리는 소녀 OST에서 골드베르크 변주곡의 제1변주 하루키 미노의 피아노 연주 전해드렸습니다. 7630번 쓰시는 분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교과서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모든 걸 가르쳐준 저희 할머니가 홀연히 세상을 떠나신 지 오늘로 꼭 7년이 됩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삶의 지혜와 사람답게 사는 법을 오늘도 아로 새기며 살아갑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손주는 할머니가 17년 동안 정성스럽게 학교 안팎에서 길러주신 덕에 잘 살아가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길. 어엿한 24살 어른이 됐지만 할머니 앞에선 영원한 애교쟁이 손주 윤수가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듬뿍 묻어나는 사연이었습니다. 7630번 쓰시는 분 문자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5165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분입니다. 인사를 프랑스어로 하셨어요. Bonjour, Monsieur John. 이렇게 시작하셨는데 저는 벨기에에서 태어나 한국에 40년 넘게 살고 있는 벨기에 사람입니다. 하셨네요. 몇 년 전부터 세상의 모든 음악을 즐겨 듣고 있습니다. 어제 데베센크 몽드에서 프랑스 채널이죠. La Boîte à Secret라는 프로그램, TV 토크쇼인데요. 그 프로그램을 시청했는데 어린 시절 무척 좋아했던 샹송이 흘러나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감동을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어 신청합니다. 마무리 인사도 Merci beaucoup et bonne journée라고 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청하신 곡 다니엘 기시아흐라는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의 노래인데요. Mon vieux 제목이 직역을 하자면 나의 노인이 되겠지만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 곡은 사실 원래 1960년대 초반에 다른 가수가 불렀는데 제목은 그대로 두고 가사를 바꿔서 다니엘 기시아르가 가사를 직접 바꿔서 다시 74년에 불러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철없던 10대 시절의 자신과 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회한과 그리움을 담아 노래했는데요. 그가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 아빠.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샹송 두 곡을 이어드렸는데요. 1970년대 곡들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미셸 퓨경, 그 허스키 보이스가 아주 매력적인 가수죠. 미셸 퓨경의 유누벨리스트와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노래였습니다. 이 곡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던 두 사람이 운명처럼 만나 밤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날

아침 또 원래 가던 길을 다시 간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다니엘 기샤르라는 프랑스 싱어송라이터가 노래한 Mon Vieux, 나의 아버지,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부른 노래였습니다. 이번에는 박한결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애니어 모리꼬네의 이 곡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가 수유하며 듣고 있어요 하셨고 또 5365번 쓰시는 분은 소양호를 지나 인제를 지나는 길인데 물안개와 초록하늘의 구름이 한 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애니어 모리꼬네의 영화 음악 중에 데보라의 테마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느낌입니다. 어떤 날씨에도 제 일상의 배경이 되어주는 새음입니다. 하셨네요. 소양호의 물안개가 피어오르던 타이밍에는 못 맞췄지만 며칠 전에 추억 떠올리시면서 들어보시죠. 애니오 모리꼬네의 영화 음악 두 곡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1973년 범죄 스릴러 영화 1983년 범죄 스릴러 영화 리볼버 OST에서 우나미꼬 친구라는 곡이고요. 이어서 Once Upon a Time in America OST에서 데보라의 테마 이어드립니다.

엔니오 모리코네의 영화 음악 두 곡이었습니다.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 로버트 드니로, 제임스 우즈 주연의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 OST에서 데보라의 테마, 여자 주인공 이름이죠. 데보라의 테마, 이 곡에는 에다 델 로루소의 스캣송이 함께했죠.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1983년 범죄 스릴러 영화 리볼버 OST에서 우나 믿고 친구라는 곡이었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 준비되어 있는데요. 공연 선물입니다. 디즈니 판타지아 인 콘서트 공연. 디즈니의 상상력과 클래식 음악이 만나 탄생했던 전설의 애니메이션 판타지아를 기억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 판타지아와 판타지아 2000 속의 명장면들을 70인조 오케스트라의 라이브 연주와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콘서트입니다.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전원교향곡부터 드뷔시의 달빛,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디카의 마법사의 제자까지 클래식 명곡들을 판타지아 화면에 맞춘 디토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즐길 수 있는 공연입니다. 8월 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이 공연에 청취자 5쌍을 초대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 선

선물 신청 게시판에 신청액을 올려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클래식 콘서트, 디즈니 판타지아 인 콘서트,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오늘의 뮤직 인사이드 이어드립니다.

며칠 전 막을 내린 2026 북중미 월드컵엔 하프타임 쇼가 처음 도입돼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결승전의 전반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되기 전 우리의 BTS를 포함한 많은 아티스트가 그라운드에서 멋진 쇼를 펼쳤죠. 그 중엔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도 있었는데 곱슬머리를 휘날리며 열정적으로 지휘하던 청년 두다멜이 이젠 좀 중후한 모습으로 등장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구스타보 두다멜은 지난 2009년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의 음악감독이 되면서 화제를 모았는데 올해 가을엔 뉴욕 필로 자리를 옮긴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공공음악교육 프로그램인 엘 시스테마의 최대 수혜자인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장난감들을 늘어놓고 지휘하는 놀이를 좋아했다고 하죠. 엘 시스테마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올린을 배웠던 두다멜은 13살 때 지휘자가 몸이 아파 자리를 비운 오케스트라를 대신 지휘했습니다. 그의 재능을 알아본 엘 시스테마의 창설자 호세 아브레우는 훗날 그를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임명합니다. 두다멜이 18살 되던 해였죠. 이후로 그는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시몬 볼리바르 오케스트라와 함께 독일 순회 공연을 떠나 열광적인 환호를 받았고 2004년에는 밤베르크 심포니가 주최한 말러 지휘 콩쿠르에서 초대 우승을 차지하며 국제 무대에 이름을 알렸죠. 그리고 26살이었던 2009년에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의 음악감독으로 임명되면서 클래식 음악계에 생기를 불어넣을 주역이 됩니다. 헝클어진 곱슬머리를 휘날리며 온몸으로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두다멜을 사람들은 두대라는 애칭으로 불렀죠. 구스타보 두다멜이 하프타임쇼에 등장한 건 이번 월드컵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슈퍼볼 하프타임쇼에도 등장했는데 클래식 음악가가 슈퍼볼 무대에 선 최초의 사례였다고 하죠. 큰 행사와 무대에 익숙한 두다멜은 역시 국제적인 행사를 위한 음악을 만든 경험이 많은 존 윌리엄스에게 헌정하는 음반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2019년에 발표된 Celebrating John Williams 음반의 첫 트랙에는 올림픽 Fanfare and Theme이 수록되어 있죠. 존 윌리엄스가 1984년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을 위해 작곡한 이 곡은 존 윌리엄스가 국제 스포츠 대회를 위해 만든 4개의 팡파르 중 첫 작품이었고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연주되는 곡입니다.

구스타보 두다멜이 등장한 이후에 클래식 음악계에는 확실히 젊은 청중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가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영국의 프롬스 무대에 섰을 때 온몸으로 지휘하며 젊은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이 지휘자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렀었죠. 가난과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베네수엘라의 공공음악교육 프로그램 엘 시스테마 출신이라는 극적인 스토리, 곱슬머리를 휘날리는 열정적인 지휘, 시몬 볼리바르 오케스트라의 패기 넘치는 연주까지 그를 둘러싼 이야기는 뭐 하나 평범한 것이 없었습니다. 구스타보 두다멜은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에서도 엘 시스테마 같은 음악 프로그램 유스 오케스트라 로스앤젤레스를 운영했죠. 지난 2016년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 등장했을 때 두다멜과 동행한 오케스트라는 바로 그 프로그램 출신으로 이루어진 유스 오케스트라 로스앤젤레스였다고 하네요. 올 가을 뉴욕 필하모닉으로 옮겨서는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구스타보 두다멜이 2019년에 발표한 음반, 작곡가 존 윌리엄스에게 헌정한 Celebrating John Williams 앨범에서 올림픽 Fanfare and Theme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한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네, 바로 그날 월드컵의 하프타임 쇼에 나왔던 우리 그룹 BTS의 곡입니다. 그의 곡 에피파니를 더 피아노 가이즈가 연주합니다.

이곡역시지난번월드컵하프타임쇼에서볼수있었던뮤지션크리스마틴이이끄는그룹이죠콜드플레이의히트곡 Fix You 였습니다크리스마틴이그쇼의음악감독도맡았었다고하죠이 Fix You 를오늘은노르웨이의재즈가수인솔베이 슬레타엘의목소리로들으셨고요그전에는 BTS 의에피파니이곡은피아노가이즈의연주로들으셨습니다매일저녁6시부터2시간동안함께하고있습니다새벽1시부터는매일재방송도전해드리고있으니까요기억해주시기바랍니다7월22일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모든음악함께하고계신지금시각7시2분입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부드럽죠? 엘라 피츠제럴드가 노래한 Embraceable You였어요. 조지 거슈윈, 아이라 거슈윈 콤비의 곡, 뮤지컬, 브로드웨이 뮤지컬 걸 크레이지에 흐르는 곡이죠. 오늘 엘라 피츠제럴드의 목소리였고요. 그 전에는 Love is here to stay, 역시 조지 거슈윈, 아이라 거슈윈 네, 곡. 이 곡은 뮤지컬 영화 The Goldwyn Follies라는 1938년 작품의 노래였습니다. 진 켈리 주연의 뮤지컬 영화였는데 진 켈리 주연의 뮤지컬 영화 파리의 미국인에도 또 사용이 됐었죠. 이 곡 오늘은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Love is here to stay 먼저 들으셨어요. 윤익준 씨, 드디어 회원 가입에 성공했습니다. 반겨주세요 하셨어요. 참여 메시지 보내는 엄지가 감격합니다. 10년 전 전남 해남, 고향으로 귀농해서 밭 한가운데서 블루투스로 석양과 함께 들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1958년 개띠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이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0비임님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로 함께 하시네요. 늘 퇴근하며 차에서 들었는데 오늘은 야근하면서 라이브 방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덕분에 야근도 즐겁게 하고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야근이 즐거워지는 세상의 모든 음악이네요.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칠레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알론소 누니에스의 곡인데요. 오직 너의 목소리에만 딴 솔로 앤두 보스. 이 곡은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바흐 작품 번호 1007 가운데 프렐루드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두 곡을 이어드렸는데요. 두 곡 모두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의 노래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파나마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이자 배우이기도 한데요. 루벤 블라데스가 노래한 니아 니아 매일매일이라는 곡이었고요. 그 전에는 칠레 출신의 알론소 누니에스가 노래한 단솔로 엔 투 보스 오직 너의 목소리에만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기타의 연주곡입니다. Message to My Friend라는 곡이에요. 팻 매스니가 작곡한 곡인데요. 이 곡 미국의 재즈 기타리스트 존 스코필드와 팻 매스니가 함께한 앨범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곡의 그러니까 원곡인데 팻 매스니가 찰리 헤이든과 함께한 Beyond the Mystery Sky라는 앨범 명반이죠. 그 앨범에도 수록된 곡이기도 한데 그 곡에서는 찰리 헤이든을 생각하면서 리콤포스했다고 하면서 제목도 Message to a Friend로 바꿨죠. 오늘은 Message to My Friend 존 스코필드와 팻 매스니의 기타 연주입니다.

포르투갈의 파도 곡이었습니다. 조르주 페르난도가 작사, 작곡해주고 본인이 원래 불렀던 곡을 리메이크했어요. 크리스티나 브랑쿠, 포르투갈의 파도 가수가 부른 아이비다였습니다. 인생이라는 곡이었고요. 그 전에는 Message to my friend, 팻 메스니가 작곡한 곡, 존 스코필드와 팻 메스니의 연주였습니다. 2561번 쓰시는 분, 마당에 널어둔 빨래를 걷고 저녁밥을 짓고 아이들을 부르고 새음의 음악을 듣고 있으니 아주 평화로운 꿈속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락슈미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하시네요. 팻 메스니의 음악을 들으면서 종일 하던 일을 마감하는 시간, 마음까지 오프되는 기분이네요 라고 하셨어요. 이번에는 NYJAM님께서 유튜브로 청하신 곡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매일 듣고 참여하는데 신청곡 언제 한번 들려주세요 하시면서 막스 브루흐의 곡을 청하셨네요. 뉴욕에서 매일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이죠. 역시 클래식 FM 애청자라 클래식 음악을 청해 주셨네요. 참 많은 분들이 클래식 음악 신청해 주시는데 시간 관계상 다 들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막스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작품 번호 26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정경화의 바이올린, 루돌프 캠퍼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의 연주인데요. 1972년 정경화가 24살 때의 녹음입니다.

과테말라에는 아이들의 베개 밑에 걱정 인형을 넣어주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걱정 인형에게 걱정을 떠맡기고 편안하게 잠들라고 아이들에게 말하는 부모님들 모습을 떠올려 보면 어른들의 마음까지도 편안해지죠.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에도 걱정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꾸지람 들을까봐 걱정하던 일, 얼떨결에 거짓말을 하고 정말로 무서운 사람이 나타나 잡아갈까봐 걱정하던 일, 사소한 걱정에 겁먹었던 기억들이 누구에게나 있겠죠. 그러니 어린 영혼들이 걱정 때문에 다치지 않도록 만들어준 걱정 인형이란 얼마나 사려 깊은 선물인가 싶습니다. 사실은 걱정 인형을 가져본 적 없는 어른들이 걱정 인형에 더 열광하는 것 같기도 하죠. 우리의 어린 시절에 저런 인형이 있었다면, 걱정을 맡기고 잠들 작은 인형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 때문일 겁니다. 과테말라에서 온 걱정 인형을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손가락에 끼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은 인형들이더군요. 이 여린 인형에게 어떻게 걱정을 떠맡길 수 있을까, 인형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걱정 인형을 한참 바라보다 보니 약간 다른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걱정 인형을 그렇게 작게 만들어둔 것은 아이들에게 맞춘 의도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우리의 걱정을 그렇게 작게 만들어보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 아닐까 싶었죠. 걱정이란 작게 다루면 작아지는 거라고 그 인형들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이란 아마도 삶의 기본 요금 같은 것이겠죠. 걱정 없는 삶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책의 표지처럼 삶의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책 속의 작은 목차로 넣어둘 수 있다면 좋겠지요.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힘을 앗아간다.

있다고 합니다. 걱정과 좀 거리를 두고 무난히 지나간 오늘 하루를 좋은 날이라고 기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거라고 예습하듯 적어두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서는 과테말라의 걱정 인형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어린아이들 뿐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걱정은 작은 걱정 인형에게 맡기고 편안한 쉼, 편안한 잠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저녁이 되길 기도하듯 바라봅니다. 이어서 전해드린 곡 모차르트의 엄숙한 저녁기도 쾌일 339 가운데 라우다테 도미눔이었습니다. 이 곡 비킹굴 올랍손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은 케니지의 소프라노 색소폰 연주 Loving You입니다.

케니지의 소프라노 색소폰 연주 Loving You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조충식,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목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작년 11월 29일 폴란드 바르샤바 필하모니 홀에서 열린 바르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회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게르겔리 마다라스가 지휘하는 에네스쿠의 루마니아의 시, 토마슈 다로흐가 연주하는 바인베르크의 첼로 협주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헝가리의 지휘자 게르겔리 마다라스와 바르샤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작년에 선보인 공연을 들으시겠습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루마니아의 작곡가 에네스쿠의 초기 작품 루마니아의 시를 비롯해서 민족적인 색채가 짙은 곡들이 연주되는데요. 폴란드 태생의 작곡가 바인베르크의 첼로 협주곡 그리고 졸탄 코다이의 갈란타 춤곡도 함께 연주됩니다. 먼저 이번 공연 첫 곡으로 연주된 조르지 에네스쿠의 루마니아의 시부터 들으시겠습니다. 지난 1897년에 작곡된 루마니아의 시라는 작품은 오케스트라와 남성 합창이 함께하는 곡인데요. 에네스쿠가 16살의 나이에 완성한 아주 초기 작품이지만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 독창적이고 또 상상력이 풍부한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작곡가로서의 에네스쿠의 저력을 보여준 아주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에네스쿠는 루마니아의 자연과 시골 풍경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곡을 작곡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루마니아적인 정체성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곡 말미에는 또 루마니아 왕실의 찬가의 선율도 인용돼 있습니다. 자, 그럼 조르지 에네스쿠의 루마니아의 시 작품 번호 1 제1부와 제2부 들으시겠습니다. 합창의 바르샤바 필하모닉 합창단 그리고 게르겔리 마다라스가 지휘하는 바르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조르지 에네스쿠의 루마니아의 시 작품 번호 1 제1부와 제2부 감상하셨습니다. 루마니아의 음악가 에네스쿠가 16살의 나이에 작곡한 아주 놀라운 작품인데요. 합창에는 바르샤바 필하모닉 합창단 그리고 게르겔리 마다라스가 지휘하는 바르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작년 11월 29일 폴란드 바르샤바 필하모닉 홀에서 펼쳐진 바르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음악회에서는 특히 민족적인 색채가 두드러진 곡들이 연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휘는 헝가리 지휘자 게르겔리 마다라스가 맡았는데 마다라스는 지난 2011년 부장송 국제 지휘 콩쿨 최종 결선 진출자이기도 하고 디종 무르고뉴 오케스트라 그리고 사바라스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을 역임하고 또 리에주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감독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요즘 전 세계 주요 오케스트라들을 활발하게 지휘하고 있는데 앞서 에네스쿠의 초기 작품이고 또 실황으로 들어볼 기회가 거의 없는 그 에네스쿠의 루마니아의 시를 아주 훌륭하게 지휘했습니다. 이번에는 폴란드 태생의 작곡가 미에치스와프 바인베르크의 첼로 협주곡이 연주됩니다. 바인베르크는 1919년 폴란드 바르샤바 태생이고 이제 들으실 그의 첼로 협주곡은 20세기 명첼리스트 로스트로포비치가 연주해서 더욱더 잘 알려지게 된 곡인데요. 1948년에 완성된 작품입니다. 전통적인 3악장 형식의 협주곡이 아니라 전체 4악장 구성으로 된 곡이고요. 전쟁과 억압 속에서 작곡한 곡이라서 그런지 좀 고독과 비애의 정서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빠른 악장에서는 좀 충곡풍의 리듬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인베르크의 첼로 협주곡 C단조 작품 번호 43, 1악장 아다지오, 2악장 모데라토, 3악장 알레그로, 4악장 알레그로 들으시겠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첼로 연주는 폴란드 출신의 첼리스트 토마슈 나로후가 연주합니다. 그리고 게르겔리 마다라스가 지휘하는 바르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합니다.

바인베르크의 첼로 협주곡 C단조 작품 번호 43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첼로 연주의 토마슈 다로흐 그리고 게르겔리 마다라스가 지휘하는 바르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작년 11월 29일 바르샤바 필하모닉 홀에서 열린 바르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을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 음악회에서 훌륭한 첼로 연주를 들려준 토마슈 다로흐는 1989년 폴란드 태생의 첼리스트입니다. 루토스왑스키 국제 콩쿠르를 비롯한 여러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고 NFM 레오폴디눔 오케스트라 첼로 수석이면서 또한 우치 음악 아카데미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바르샤바 공연에서 앙콜로 파블로 카잘스의 새들의 노래를 연주합니다. 토마슈 다로흐의 앙콜 연주 들으시겠습니다.

파블로 카잘스의 새들의 노래를 토마슈 다루흐의 첼로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듣고 계신 작년 11월 바르샤바 공연 마지막 곡인데요. 졸탄 코다이의 갈란타 춤곡이 연주됩니다. 코다이는 바르톡과 함께 20세기 헝가리를 대표하는 작곡가로 손꼽히고 있죠. 이 갈란타 춤곡에서 갈란타라는 말은 코다이가 소년 시절에 7년 동안 살았던 헝가리 북서부 도시 이름입니다. 이 곡은 코다이가 소년 시절에 들은 집시 악단에 대한 기억, 그리고 나중에 헝가리 무곡 악보에서 본 집시 음악의 바탕을 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형식을 보면 좀 다소 여유 있는 도입부에 이어서 두 개의 에피소드가 이어지고 장대한 코다로 마무리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졸탄 코다이의 갈란타 춤곡을 게르게리 마다라스가 지휘하는 바르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졸탄 코다이의 갈란타 춤곡을 감상하셨습니다. 게르겔리 마다라스가 지휘하는 바르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작년 11월 29일 폴란드 바르샤바 필하모닉 홀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공연에서 연주를 맡은 바르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반 중에서 들으시겠습니다. 프레드릭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2번 F단조 작품 번호 21 중에 1악장 마이스토소를 윤디리의 피아노 연주 그리고 그가 지휘하는 바르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2번 F단조 작품 번호 21 가운데 1악장 마이스토조를 윤디 리의 피아노 연주 그리고 그가 지휘한 바르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7시 반부터는 롯데 콘서트 홀에서 열리는 서울시향의 공연 실황을 전국에 중계방송할 예정입니다. 수잔나 멜키가 지휘를 맡았고요. 피에르 로랑 에마르가 피아노 연주를 맡은 이번 음악회에서는 바르톡의 피아노 협주곡 3번 그리고 슈베르트의 교향곡 9번 그레이트가 연주됩니다. 내일 중계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복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계기판에 빨간색 연료 경고등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순간 마음이 조급해지죠. 분명 어제도 봤던 것 같은데 언제 연료가 이렇게 줄어들었지? 아, 물론 그렇다고 차가 당장 멈춰서는 것은 아닙니다. 경고등이 들어온 뒤에도 한동안은 더 달릴 수 있죠. 하지만 괜히 계기판을 자꾸만 쳐다보게 되고 결국 불안함에 떠밀려 내비게이션으로 근처 주유소를 찾아보게 됩니다. 원래 가려던 길에서 잠시 벗어나 주유소로 들어갑니다. 주유기를 꽂고 연료를 가득 채웁니다. 그러자 마음이 가볍습니다. 다시 시동을 걸고 조금 전 같은 길을 달리는데 이제 편안함이 불안함을 대신합니다. 우리 몸도 가끔은 경고등을 켭니다. 어깨가 묵직해지기도 하고 이유 없이 짜증이 나기도 하고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오래 머물기도 합니다. 그럴 때 잠시 길을 벗어나 연료를 채우듯 조금 쉬어가고 조금 덜어내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잠시 경로를 벗어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정다운 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박화목 씨 김세형 곡 야상입니다. 소프라노 박영수의 노래입니다.

박목월 씨 비오는 곡 나그네 테너 박인수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박화목 씨 김세형 곡 야상이었는데요. 소프라노 박영수의 노래였습니다. 권숙자 씨 김남삼 곡 별, 하늘, 달 같은 사람아 소프라노 양지의 노래로 들으시겠고요. 심응문 씨 정일연 곡 별을 캐는 밤 바리톤 박정섭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심흥문 씨 정혜련 곡 별을 캐는 밤, 바리톤 박정섭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권숙자 씨 김남삼 곡 별, 하늘, 달 같은 사람아였는데요. 소프라노 양지의 노래였습니다. 권선옥 씨 황덕식 곡 황홀한 기다림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크 싱어스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배창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산사의 새벽 예불 시간. 규모가 큰 산사의 새벽 법당 앞엔 스님들이 벗어놓은 수십 켤레의 흰색 고무신이 즐비했다. 크기 차이는 있지만 다 똑같아 보인다. 그런데도 예불 끝난 스님들 금세 다 잘 찾아 신는다. 자신의 고무신은 아무리 같아도 다른 거다. 그런 흰색 고무신들 비 오는 날이면 다들 벗어서 뒤집어 놓았었다. 비에 젖지 않도록. 지금은 신발장이 있어서 그런 모습을 보기 힘들지만 오래전 비 내리는 산사에서 보았던 뒤집어 놓은 고무신들. 고무신들마저 엎드려 108배를 올리는 듯했던 그 모습이 가끔 생각이 난다.

불가에서의 엎드림, 오체투지는 내 몸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자 자존심을 상징하는 이마를 가장 낮은 바닥에 댐으로써 마음속의 교만과 아집을 내려놓는 행위죠. 종교에 상관없이 때론 누구에게나 그런 낮은 엎드림이 필요하리라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이름 없는 바람,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내몽골 출신의 여성 보컬 치치젬마의 음성, 양방원의 음악이었습니다. 수요일 밤 당신의 방과 음악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931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 늘 열려 있습니다. 5985번, 새싹은 아니지만 처음으로 문자 보내봅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은 오프닝이 백미예요. 아름다운 음악과 근사한 DJ의 목소리, 오죽하면 저는 매일 오후 9시 50분에 알람을 설정해뒀답니다. 저희 알람 설정하고 듣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3분 전에 설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혹시 오프닝 놓쳤을까 봐서요. 찰나의 순간이지만 저에게는 하루 중에 꽤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하셨는데, 저희 김경미 작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시죠. 김경미 작가가 좋아하시겠네요. 저희 필사하면서 책 읽으면서 들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프닝의 내용이 참 매일 훌륭하죠. 이 오프닝을 필사해보면 어떨까. 제가 그렇게 오프닝을 빨리 읽는 편은 아니라서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새싹은 아니지만 처음 문자 보내봅니다 하셨는데, 저희가 새싹분들을 자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일종의 신입생 환영회 같은 느낌이죠. 이렇게 환대를 해드리는 것이고, 새싹이 아니신 정말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의 밤과 음악을 들어오셨던 분들부터 뭐 근래 듣지만 사연은 올리지 않는 그런 분들, 빙산 아래 듣기 모드 하는 분들이 거의 뭐 99%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소중하죠. 늘 애청하시는 여러분께,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모든 애청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 새싹 김기준 씨, 오랜만에 당밤으로 콩을 듣는데 개탄 기분입니다 하셨습니다. 원래 개는 오랜만에 타기에 설계되어 있고 오랜만에 타기 때문에 기쁜 기분이 드는 것이죠. 물론 개주가 도망가지만 않으면 말입니다. 저는 도망가지 않고 늘 음악을 공평하게 때가 되면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 오랜만에 감사하네요. 새싹 3777번, 여기는 대전이에요. 저는 지금 야간 근무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힘이 듭니다. 그래도 클래식 들으면 힘이 납니다. 취미로 바이올린 악기를 하고 있어요. 아나운서분의 목소리 들으니 제 마음이 시원해요 하셨는데, 보통 친구들이 목소리 더우니까 여름엔 말 좀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핀잔을 많이 듣고 나는데, 시원하다니 감사합니다. 바이올린 악기 취미로 하고 계시군요. 저는 취미로 악기하는 분들은 애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아주 작은 뭐 트라이앵글을 치더라도 악기를 하나 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자 또 본인을 위한 큰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아, 사는 것도 참 무료한데 뭘 해야 될까 싶으신 분들은 인근에 이 악기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도 새싹이십니다. 이상수 씨, 수원에도 장마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긴 어둠을 뚫고 검은 구름을 지나 눈부신 태양이 내 몸을 감싸줄 겁니다. 시를 써주셨네요. 저희 백일장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뭐 불시에 저희 공고 나갈 수 있으니까 준비해 두십시오. 이상수 씨는 어제 비틀즈 메들리 잘 들었습니다. 아주 젊은 시절에 듣던 이따금 기억나는 이야기 같은 멜로디 가사들 적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비틀즈 메들리 음악 나갈 때 뭔가 이 반응이 올 줄 알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추억을 부르는 음악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6749번, 상엽님 목소리 위안삼아 야근과 함께 몸과 마음의 안정과 편안함을 갖고 일하는 중입니다. 신청곡 같은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바라셔야 됩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이 연료입니다. 이 연료가 없으면 움직이질 않죠. 저희에게 먹이를 주셔야 하고, 저희도 이 먹이를 잘 먹고 선곡에 대한 힌트도 얻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듣는, 그리고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꼭 신청곡과 함께 사연 적어주십시오. 6749번 기억하겠습니다. 요즘 중국 드라마 보신 분들 많으신데 새싹 김혜영 씨도 그런 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 무협 로맨스 드라마의 남자 배우에게 홀렸었는데 이상엽님의 목소리를 들으니 해독이 되네요. 무협 해독제 이상엽님 늘 잘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협대인의 신공이 대단하구려 뭐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 그 해독돼야 될 드라마라면 왜 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중국 무협 드라마 저도 잠깐 봤지만 잘못하면 주화 인마가 될 수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네. 라디오도 무협 로맨스만큼 우리 김혜영 씨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진영주 씨, 항상 궁금했던 것. 협디님의 유머는 협디님 애드립인지, 그것 또한 김경미 작가님의 글인지 별게 다 궁금하네요. 흐흐흐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저희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하는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토씨 하나까지, 조사 하나까지 김경미 작가가 써주는 것이죠.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재치있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끔 김경미 작가에게 가끔 조사를 바꿨다고 혼나기도 합니다. 우리 진영주 씨, 좋은 질문, 매우 감사합니다. 홍혜숙 씨, 가장 편한 자세로 잠들기 전까지 근무합니다. 매일 다가오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하루하루 잘 보낼 지혜를 찾아서, 음악 들으면서 저희 함께 그런 지혜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펜버그의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중에서 밴 노래 Velle Nuit en Nuit d'amour, 아름다운 밤 사랑의 밤입니다. 소프라노 몽세라 까바이의 음성 더해서 메조소프라노 셜리 베렛이 함께합니다.

오펜바흐의 음악 두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두 대의 첼로를 위한 모음곡 중에 3악장 폴로네즈였습니다. 독일의 두 명의 첼리스트 겸 지휘자 옌스 페터 마인츠와 볼프강 엠마뉴엘 슈미트로 구성된 첼로 듀오, 첼로 듀엘로의 연주로 함께했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 오펜바흐의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중에 밴노래 아름다운 밤 사랑의 밤, 소프라노 몽세르 까바예와 메조소프라노 셜리 베렛이 함께했습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김지섭 씨께서 계속 더워지는 요즘 당밤 들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하시면서 음악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저희 뭐 매일 이 비가 또 오고 또 비가 안 오는 지역에는 또 햇볕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비 피해도 없으시길 바라겠고 이 폭염에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청하신 음악 아르투로 마르케스의 딴손입니다. 구스타브 두다멜이 지휘하는 베네수엘라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입니다.

아르투로 마르케스의 단손 2, 구스타보 두다메리시 위하는 베네수엘라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였습니다. 핸드폰 뒷번호 3486번입니다. 요즘 거의 매일 듣고 있어요. 클래식 문외한인데 음악이 너무 좋네요. 아는 곡이 별로 없는데 영화 피아노 주제곡 이런 거 신청해도 되나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음악이 좋으면은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문외한이 있고 또 문외한이 아닌 분들이 있고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오래 듣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뭐 어떤 느낌의 곡을 듣고 싶다 이렇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가끔 이 칵테일 바 같은 데 가면 요런 향과 뭐 요런 뉘앙스에 여름에 잘 어울리는 좀 시원한 칵테일 없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또 바텐더들이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저희도 비슷한 느낌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잘 찾아드리겠습니다. 뭐 잘 모르셔도 이름이 뭐 작곡가 슈바이처 비슷한 거였는데 피아노 소리가 들렸고 제목이 붕어였나 뭐 이렇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슈베르트 숭어 이렇게 찾아드립니다. 편안하게 오셔서 편안하게 신청하십시오. 다음 사연이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영화 피아노 중에서 The Heart as Fragile First 마이클 라이먼의 음악 전해드립니다.

영화 음악 두 곡이었습니다. 영화 오만과 편견 중에서 던 여명, 영화 음악가 다리오 마리오넬리의 오리지널 스코어로 보내드렸습니다. 장이브 띠보데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영화 피아노 중에서 The Heart Asks Pleasure First, 마이클 라이먼의 음악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존 필드입니다. 녹턴 아니고요. 디베리티스망 1번 2장조 듣겠습니다. 미셸 오르크의 피아노, 마티아스 바메레가 주의하는 런던 모차르트 플레이였습니다.

존 필드의 디베르티스망 1번 2장주, 미셸 오르크의 피아노, 마티아스 바메르가 지휘하는 런던 모차르트 플레이어스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밤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소설 대도시의 사랑법 등으로 부커상 후보까지 올랐던 소설가 박상영의 2020년 첫 번째 산문집입니다. 오늘 밤은 굶고 자야지 한 페이지 만나봅니다.

박상영 소설가는 요즘 인기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히 그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활발히 출연했고 여전히 출연 중입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는 체중이 문제가 돼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첫 산문집 오늘 밤은 굶고 자야지를 연재하고 출간할 때만 해도 그는 스스로 고백했었습니다. 체중이 100kg을 넘어간다고. 그런데도 자기 직전에 치킨을 시켜먹는 야간 식이증후군을 끊을 수 없음을 유머스럽게 고백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상의 이런저런 일과 생각도 함께 솔직히 고백했죠. 출근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일이며 점심시간엔 사무실에 누구와도 누가 뭐라든 함께 식사하지 않고 혼자 점심을 먹으며 시간을 보낸다. 점심 메뉴는 단백질 쉐이크와 찬 고구마 한 개. 그리고 퇴근 시간에는 23년차 팀장부터 7년차 대리까지 아무도 퇴근하지 않아도 혼자 정확히 정시에 퇴근한다. 하도 정확히, 그러니 미국인처럼 일한다고 사무실에서 마이클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는 게 그의 고백입니다.

그런가 하면 100kg이 넘어서 몸무게를 걱정하면서도 퇴근 후 운동에 대해선 자주 이런 식입니다. 그 모습이 한편으로

오늘은 기필코 운동을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안고 있었다. 하지만 헬스장이 가까워오자 가방끈을 꽉 잡고 있던 손이 느슨해져 갔다. 어제도 빠졌으니까 오늘은 꼭 가야 하는데. 근데 목 뒤가 왜 이렇게 뻐근하지? 허리는 또 어떻고? 오늘 업무가 좀 빡세긴 했어. 이렇게 경직되고 피로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다칠 확률이 높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아. 효율이 떨어지고 근손실도 심할 게 분명해. 일주일은 7일이고 그 중에서 딱 사흘만 운동하면 되니까 오늘 정도는 제껴도 돼. 내일이 있잖아. 그렇고 말고. 그러면서 그는 헬스장 대신에 집으로 가죠. 그런데 그런 그도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빼놓지 않았던 게 있었습니다. 출근 전이나 퇴근 후의 글쓰기입니다. 덕분에 그는 좋은 소설과 산문집으로 원하던 전업작가에 체중도 줄이고 방송인까지 되죠. 역시 다른 일엔 게을러도 원하는 일엔 누가 뭐래도 열심히 몰두하는 선택과 집중이 더없이 소중한 일상 법칙임을 새삼 또 확인하게 됩니다.

상영 씨가 100kg가 넘어섰군요. 100kg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오늘 알게 됐습니다.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소설가이자 방송인인 박상영의 첫 번째 산문집입니다. 오늘 밤은 굶고 자야지의 한 페이지 만나봤고요. 저희 밥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한정식 정찬으로만 살 수도 없습니다. 가끔 치킨도 먹어줘야 합니다. 우리 박상영 작가의 치킨 같은, 야간 치킨 같은 음악, 콜드플레이의 비바라비다 보내드렸습니다. 브라질 태생의 영국에서 활동하는 싱어송라이터죠. 페르난도 파체코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어진 곡은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 쥐단추 작품 40입니다. 제롬 로젠의 바이올린, 아서 피들러가 지휘하는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입니다.

공숙경 씨께서 신청곡 올려봅니다. 제목도 모르고 느낌만 아는 곡인데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에 새음에서 안피디님 선곡으로 들었던 곡인데 수도사님들이 부르는 그레고리안 곡이에요. 운전 중에 듣다가 감동받아 잠시 차 세우고 들었네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 잘생긴 그 요즘 유행하는 그 드라마 남자 그 키도 크고 그 아랍산 그분 누군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이런 사연과 비슷하죠. 하지만 저희는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밤과 음악의 아카이브 안내를 보유하고 있는 안종호 PD입니다. 그 앞서 사연 중에 뭐 아는 곡도 별로 없고 신청곡 어떻게 적어야 되냐 이렇게 적으셔서 편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하시면 저희가 찾아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공숙경 씨가 오늘 정말 아무렇게 사연을 이렇게 적어주셔서 저희가 바로 찾아드렸습니다. 엘튼 존의 Sacrifice. 네, 이 곡 맞으실 겁니다. 독일의 프랭크 페터슨이 이끄는 그레고리안 찬트 스타일의 보컬 앙상블 그레고리안 연주였습니다. 아니셔도 맞았다고 우리 공숙경 씨 후속 사연 올려주십시오. 어렵습니다. 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바이올린과 하프시코드를 위한 소나타 4번 C단추 바흐 작품 번호 1017 오늘 전곡으로 준비했습니다. 1악장 라르고, 2악장 알레그로, 3악장 아다치오, 4악장 알레그로, 이자벨 파우스트의 바이올린, 크리스티안 베주이덴 호우트의 하프시코드입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바이올린과 합시코드를 위한 소나타 4번 시단초 바흐작 번호 1017 1악장부터 4악장까지 전악장 보내드렸습니다. 이자벨 파우스트의 바이올린, 크리스티안 베주이덴 호우트의 합시코드였습니다. 쇼팽의 프렐류드 15번 디플랫장조 작품 28 빗방울 전주곡 이반 모라베치의 피아노입니다.

19세기 초중반에 독일 클라리넷 비르투오조 겸 작곡가입니다. 하인리히 바이르만의 클라리넷 오중주 E플랫 장주 작품 23 중에서 2악장 아다시오, 제임스 캠벨의 클라리넷, 알레그리 현악 4중주단이 함께했습니다. 2137번 사용하시는 분, 잠들지 않을 땐 최고, 최애 방송, 심지어 멘트 듣다 쓰러집니다. 콜링류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셨는데, 이 더운 여름에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기체를 일으켜 세우시고 음악을 들으시죠. 영화 바그다드 카페에 삽입됐던 음악이죠. 밥 텔슨의 음악. 영화에서는 제베트 스트리 불렀는데요. 콜링류, 오늘은 메조소프라노 안네 소피 포노토의 음성, 브래드 멜다우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La Petite Fille de la Mer, 바다의 작은 소녀. 멜로디가 많이 익숙하시죠? 반젤리스의 음악 보내드렸습니다.

뮤지컬 노틀담 드 파리 중에서 아베 마리아 빠양, 이교도의 아베 마리아였습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프랑스 가수 노아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은 그라나도스의 에필로그입니다. 하피스트 K 곽정의 일렉하프 연주로 남겨드리면서 수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우리에게서 외부의 자극이 사라지면 뇌도 함께 쉬기 시작할까요? 아니요, 뇌는 오히려 외부의 일에 집중하지 않을 때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몸은 잠시 멈춰 있어도 마음은 쉼 없이 생각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미래를 그려보는 뇌의 연결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물멍도 하고 불멍도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기도 하는 거겠죠. 그런 시간 속에서 비로소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타인의 마음까지 헤아릴 여유를 얻게 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잠시 내 안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한번 깨워보는 거 어떨까요?

7월 20일 수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 날개 위에 첫 곡. 주로 합창 음악을 만들었던 영국의 작곡가죠. 존 루터의 Deep Peace, 깊은 평화. 옛 아일랜드의 기도문에 곡을 붙였어요. 그래서 게이러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역시 합창곡이었죠. 평화와 치유를 기원하는 서정적인 노래. 영국의 소년합창단 리베라의 하모니로 수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문 열었습니다. 이른바 노래멍? 음멍하기 딱 좋은 첫 곡이었던 것 같아요.

한 시간 동안 노나를 함께 하시면서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타인의 마음까지 헤아릴 여유를 얻게 되는 그런 시간 가져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문득 좋은 아이디어까지 떠오른다면 뭐 금상첨화겠죠. 도메니코 스카를라띠의 성악곡 이어집니다. 바로크 고전주의 시대 과도기에 활동한 아티스트지만 이 곡은 바로크 스타일의 성악곡입니다. 까레 루치 델 반 미오, 내 사랑하는 이의 눈이여. 내 사랑하는 이의 아름다운 눈동자여. 만약 그대가 내게 매정하지 않다면 당신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하고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리. 연인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느끼는 애절한 사랑, 또 마지막 안식을 노래하고 했습니다. 소프라노 샤를롯 마르지오노, 마르지오노 퀸텟의 연주로 들어보시죠.

이탈리아 가곡 두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19세기 작품이었어요. 주세페 베르디의 Ad una stella, 어느 별에게.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영혼의 자유와 또 구원을 갈망하는 가사의 노래였습니다. 테너 로렌스 브라운리, 마틴 카치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는 시대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바로크 스타일의 도메니코 스카를라띠의 성악곡이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이의 눈이요. 소프라노 샤를로트 마르지오노가 불렀고요. 마르지오노 퀸텟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뮤지컬을 대표하는 영국의 작곡가죠.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캐츠 중에서 명곡 메모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늙고 병든 고양이 그리자벨라의 넘버죠. 뭐 화려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지만 그렇다고 마냥 쓸쓸하거나 우울하지만은 않습니다. 아침이 오면 다시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야. 난 포기할 수 없어. 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면 지나간 밤은 추억으로 남겨지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겠지.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잃지 않는 노래. 마리아 프리드만의 음성, 존 오웬 에드워즈가 지휘하는 미넨 심포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 캐츠 중에서 늙고 병든 고양이 그리자벨라가 희망을 노래한 메모리였습니다. 영국 가수 마리아 프리드만이 불렀고요. 존 오웬 에드워즈가 지휘하는 미넨 심포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저희 노래 날개 위에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멜로디였네요. 19세기 러시아 5인조 중에 한 사람이죠. 니콜라이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교향적 모음곡 셰라자데를 보컬곡으로 편곡한 크로스오버 음악이었습니다. 셰라자데 판타지. 아, 이 영국의 파페라 가수 이지의 음성과 그 이국적이고도 뭔가 환상적인, 몽환적인 그 아라비안 나이트의 분위기가 정말 잘 맞아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후에 클래식 천일 여화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엔 19세기 프랑스 작곡가 레오 드리브의 오페라 라크메 중에서 디마 도네 르플리 두 헤브, 당신은 제게 가장 달콤한 사랑을 주었습니다. 감상하시겠습니다. 여주인공 라크메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사랑하는 영국인 장교 제럴드 품에 안겨 부르는 죽음의 아리아입니다. 소프라노 사비누 드 비에엘, 프랑스와 자비에 로스가 지휘하는 레 시에클리의 연주입니다.

19세기 프랑스 오페라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조르지 비제이의 아름다운 퍼스의 아가씨 중에서 세레나데였어요. I love a dunamang fidèle. 진실한 연인의 목소리. 세레나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퍼스의 아가씨. 그러니까 까뜨린느의 방 창가 앞에서 대장장이 앙리 스미스가 부르는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테너 후안디에고 플로레스, 로베르토 아바도

먼저 전해드린 아리아, 레오 들리브의 오페라 라크메 중에서 라크메가 부르는 당신은 제게 가장 달콤한 사랑을 줬습니다. 소프라노 사비네 드비에일이 불렀고요. 프랑스와 자비에 로트가 지휘하는 레스 에클르의 연주였습니다. 12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 이 베네딕토의 수녀 원장이면서 다방면의 예술가였던 인물. 뭐 예술가뿐만이 아니죠. 뭐 과학자이기도 했고, 언어학자, 의사이기도 했던. 아,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힐데가르트 폰 빙헨의 아베 마리아 감상하시겠습니다. 앙상블 티브르티나의 연주입니다.

힐데가르트 폰 빙헨의 아베 마리아. 일반적인 그레고리오 성가보다 좀 더 화려한 느낌이랄까요? 여성 보컬 앙상블의 하모니로 들어서 그럴까요? 체코의 고음악 앙상블 티브르티나의 하모니로 오늘 함께했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1786년 초연된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서 수잔나 역은 소프라노 안나 셀리나 스토라체가 맡았습니다. 낸시 스토라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그녀는 런던에서 태어나 성장한 영국의 소프라노로 오스트리아 빈에서 모차르트를 만나 예술적 동반자가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높이 평가한 모차르트는 스토라체를 염두에 두고 오페라 속은 신랑을 작곡하기도 했지만 이 작품은 끝내 미완으로 남습니다. 대신 모차르트는 피가로의 결혼의 수잔나를 그녀의 목소리에 맞게 완성했고 스토라체는 이 역할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두죠. 1787년 2월 23일 스토라체는 런던으로 돌아가기 전 빈에서 고별 연주회를 열었는데요. 그때 모차르트가 그녀에게 헌정한 작품 바로 콘서트 아리아 쾌일 번호 505. 내가 당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의 사랑하는 이여, 입니다. 모차르트는 1786년 12월 27일 자신의 작품 목록에 이 곡을 스토라체와 날 위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노래는 스토라체는 노래를 모차르트는 피아노를 직접 연주하기 위해 작곡한 작품으로 오페라 아리아와 협주곡적인 요소가 어우러진 독특한 듀오 콘체르탄테 형식을 보여주는데 성악과 피아노가 마치 두 명의 독주자처럼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음악을 이끌어가는 작품이죠. 음악학자 알프레드 아인슈타인은 이 작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차르트는 이 곡에 자신의 모든 영혼을 쏟아부었다. 그는 낸시 스토라체의 목소리를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던 듯하다. 화려한 기교보다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돋보이는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피아노 파트에는 자신의 연주와 그녀를 향한 깊은 애정을 함께 담아냈다. 약 10분이라는 시간 안에 레치타티보에서 론도로 이어지는 극적인 감정의 변화를 담아낸 놀라운 작품이라고 평가받는 노래. 내가 당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의 사랑하는 이여. 기오미 스코르디 디테 논테멜 아마토

성악과 피아노가 협연하는 작은 이중 협주곡이라 불릴 만큼 독특한 구성을 지닌 노래. 모차르트의 콘서트용 아리아, 내가 당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의 사랑하는 이요. 소프라노 크리스티네 쉐퍼, 피아노에는 마리아 호앙 페레스,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 역시 모차르트의 성악곡입니다. 괴테의 시에 곡을 붙인 유일한 작품이죠. Das Variation, 제비꽃, 쾌일번호 476. 테너 마크 페드모어, 크리스티안 베즈이덴호트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제비꽃, 테너 마크 패드모어, 크리스티안 베즈이덴 호트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로 오늘 마무리 짓습니다. 내일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이었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구름이 걷히고 해가 나고 매미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고 그러다 또 소나기가 지나가고 그러면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전엔 같은 날 한꺼번에 방학을 했지만 이젠 지역별로 학교 사정을 반영해서 방학 날짜가 정해지는 것 같은데 아마 대부분 이번 주에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것 같더군요. 방학이란 말에는 배움을 놓아준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방학이 끝나고 나면 부쩍 성장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친구들이 있었죠. 그렇다면 방학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학교가 아닌 모든 곳에서 배우는 시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많이 읽고 많이 경험하고 성장하는 시간. 학교를 놓아주고

7월 22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을 첫 곡은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OST에서 어느 여름날 전해드렸습니다. 히사이 시조의 오리지널 스코어였고요. 이어드린 곡은 스페인의 엘보스코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마드리드의 산 로렌소 왕립 수도원학교 소년합창단과 또 성인 가수와 연기자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그룹 엘보스코의 Spend a Happy Day였습니다. 말러의 교향곡 5번 C샵 단조의 4악장 아다지에토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곡이었습니다. 장수만 씨, 방학이 너무 부럽네요. 학창시절도 부럽고 하셨고 이지혜 씨, 멘트가 참 좋아요. 많이 읽고 많이 경험하는 학교가 아닌 모든 곳에서 배우는 시간 감동받았어요. 쌍둥이 아들들 승준, 유준에게도 그런 첫 방학이 되길 기원해봅니다. 모두에게도 방학 같은 시간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그래서 저도 학창시절 방학을 생각해보니 참 영화 보러 많이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네,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청취자 참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메시지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9472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 이어드리죠. 애니메이션 시간을 달리는 소녀를 참 좋아하는데 여름 한가운데를 지날 때에는 몇 번이고 보게 됩니다. 거기에 흐르던 바흐의 골드베르크 편지곡이 듣고 싶어 청합니다 하셨네요. 네, 애니메이션 시간을 달리는 소녀 OST에서 OST 버전으로 전해드립니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편지곡 가운데 제1편주를 하루키 미노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바흐 작품 번호 988 가운데 아리아였어요. 이 곡을 현악 3중주 편곡으로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러시아 출신의 미국 바이올리니스트 드미트리 스티코베츠키가 편곡했고요. 그의 바이올린과 쉐라르 코세의 비올라,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 들으신 곡은 애니메이션 시간을 달리는 소녀 OST에서 오프닝 테마 여름하늘 키요시 요시다의 오리지널 스코어였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애니메이션 시간을 달리는 소녀 OST에서 골드베르크 변주곡의 제1변주 하루키 미노의 피아노 연주 전해드렸습니다. 7630번 쓰시는 분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교과서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모든 걸 가르쳐준 저희 할머니가 홀연히 세상을 떠나신 지 오늘

로 꼭 7년이 됩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삶의 지혜와 사람답게 사는 법을 오늘도 아로 새기며 살아갑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손주는 할머니가 17년 동안 정성스럽게 학교 안팎에서 길러주신 덕에 잘 살아가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길. 어엿한 24살 어른이 됐지만 할머니 앞에선 영원한 애교쟁이 손주 윤수가,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듬뿍 묻어나는 사연이었습니다. 7630번 쓰시는 분 문자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5165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분입니다. 인사를 프랑스어로 하셨어요. Bonjour, Monsieur John. 이렇게 시작하셨는데, 저는 벨기에에서 태어나 한국에 40년 넘게 살고 있는 벨기에 사람입니다. 하셨네요. 몇 년 전부터 세상의 모든 음악을 즐겨 듣고 있습니다. 어제 데베센크 몽드에서 프랑스 채널이죠. La Boîte à Secret라는 프로그램, TV 토크쇼인데요. 그 프로그램을 시청했는데 어린 시절 무척 좋아했던 샹송이 흘러나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감동을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어 신청합니다. 마무리 인사도 Merci beaucoup et bonne journée라고 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청하신 곡, 다니엘 기시아흐라는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의 노래인데요. Mon vieux, 제목이 직역을 하자면 나의 노인이 되겠지만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 곡은 사실 원래 1960년대 초반에 다른 가수가 불렀는데 제목은 그대로 두고 가사를 바꿔서 다니엘 기시아르가 가사를 직접 바꿔서 다시 74년에 불러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철없던 10대 시절의 자신과 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회한과 그리움을 담아 노래했는데요. 그가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 아빠.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샹송 두 곡을 이어드렸는데요. 1970년대 곡들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미셸 퓨경, 그 허스키 보이스가 아주 매력적인 가수죠. 미셸 퓨경의 유는 벨리스트와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노래였습니다. 이 곡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던 두 사람이 운명처럼 만나 밤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날 아침 또 원래 가던 길을 다시 간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다니엘 기샤르라는 프랑스 싱어송라이터가 노래한 Mon Vieux, 나의 아버지,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부른 노래였습니다. 이번에는 박한결 씨께서 정하신 곡입니다. 애니어 모리꼬네의 이 곡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가 수유하며 듣고 있어요 하셨고, 또 5365번 쓰시는 분은 소양호를 지나 인제를 지나는 길인데 물안개와 초록하늘의 구름이 한 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애니어 모리꼬네의 영화 음악 중에 데보라의 테마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느낌입니다. 어떤 날씨에도 제 일상의 배경이 되어주는 새음입니다 하셨네요. 소양호의 물안개가 피어오르던 타이밍에는 못 맞췄지만 며칠 전에 추억 떠올리시면서 들어보시죠. 애니오 모리꼬네의 영화음악 두 곡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1973년 범죄 스릴러 영화, 1983년 범죄 스릴러 영화 리볼버 OST에서 우나미꼬 친구라는 곡이고요. 이어서 Once Upon a Time in America OST에서 데보라의 테마 이어드립니다.

엔니오 모리코네의 영화 음악 두 곡이었습니다.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 로버트 드니로, 제임스 우즈 주연의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 OST에서 데보라의 테마, 여자 주인공 이름이죠. 데보라의 테마, 이 곡에는 에다 델 로르소의 스캣송이 함께했죠.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1983년 범죄 스릴러 영화 리볼버 OST에서 운 안 있고 친구라는 곡이었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 준비되어 있는데요. 공연 선물입니다. 디즈니 판타지아 인 콘서트 공연. 디즈니의 상상력과 클래식 음악이 만나 탄생했던 전설의 애니메이션 판타지아를 기억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 판타지아와 판타지아 2000 속의 명장면들을 70인조 오케스트라의 라이브 연주와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콘서트입니다.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전원교향곡부터 드뷔시의 달빛,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디카의 마법사의 제자까지 클래식 명곡들을 판타지아 화면에 맞춘 디토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즐길 수 있는 공연입니다. 8월 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이 공연에 청취자 5쌍을 초대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 선물 신청 게시판에 신청액을 올려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클래식 콘서트, 디즈니 판타지아 인 콘서트,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오늘의 뮤직 인사이드 이어드립니다.

며칠 전 막을 내린 2026 북중미 월드컵엔 하프타임 쇼가 처음 도입돼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결승전의 전반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되기 전 우리의 BTS를 포함한 많은 아티스트가 그라운드에서 멋진 쇼를 펼쳤죠. 그 중엔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도 있었는데 곱슬머리를 휘날리며 열정적으로 지휘하던 청년 두다멜이 이젠 좀 중후한 모습으로 등장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구스타보 두다멜은 지난 2009년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의 음악감독이 되면서 화제를 모았는데 올해 가을엔 뉴욕 필로 자리를 옮긴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공공음악교육 프로그램인 엘 시스테마의 최대 수혜자인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장난감들을 늘어놓고 지휘하는 놀이를 좋아했다고 하죠. 엘 시스테마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올린을 배웠던 두다멜은 13살 때 지휘자가 몸이 아파 자리를 비운 오케스트라를 대신 지휘했습니다. 그의 재능을 알아본 엘 시스테마의 창설자 호세 아브레우는 훗날 그를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임명합니다. 두다멜이 18살 되던 해였죠. 이후로 그는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시몬 볼리바르 오케스트라와 함께 독일 순회 공연을 떠나 열광적인 환호를 받았고 2004년에는 밤베르크 심포니가 주최한 말러 지휘 콩쿠르에서 초대 우승을 차지하며 국제 무대에 이름을 알렸죠. 그리고 26살이었던 2009년에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의 음악감독으로 임명되면서 클래식 음악계에 생기를 불어넣을 주역이 됩니다. 헝클어진 곱슬머리를 휘날리며 온몸으로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두다멜을 사람들은 두대라는 애칭으로 불렀죠. 구스타보 두다멜이 하프타임 쇼에 등장한 건 이번 월드컵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도 등장했는데 클래식 음악가가 슈퍼볼 무대에 선 최초의 사례였다고 하죠. 큰 행사와 무대에 익숙한 두다멜은 역시 국제적인 행사를 위한 음악을 만든 경험이 많은 존 윌리엄스에게 헌정하는 음반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2019년에 발표된 Celebrating John Williams 음반의 첫 트랙에는 올림픽 Fanfare and Theme이 수록되어 있죠. 존 윌리엄스가 1984년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을 위해 작곡한 이 곡은 존 윌리엄스가 국제 스포츠 대회를 위해 만든 4개의 팡파르 중 첫 작품이었고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연주되는 곡입니다.

구스타보 두다멜이 등장한 이후에 클래식 음악계에는 확실히 젊은 청중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가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영국의 프롬스 무대에 섰을 때 온몸으로 지휘하며 젊은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이 지휘자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렀었죠. 가난과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베네수엘라의 공공음악교육 프로그램 엘 시스테마 출신이라는 극적인 스토리, 곱슬머리를 휘날리는 열정적인 지휘, 시몬 볼리바르 오케스트라의 패기 넘치는 연주까지 그를 둘러싼 이야기는 뭐 하나 평범한 것이 없었습니다. 구스타보 두다멜은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에서도 엘 시스테마 같은 음악 프로그램 유스 오케스트라 로스앤젤레스를 운영했죠. 지난 2016년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 등장했을 때 두다멜과 동행한 오케스트라는 바로 그 프로그램 출신으로 이루어진 유스 오케스트라 로스앤젤레스였다고 하네요. 올 가을 뉴욕 필하모닉으로 옮겨서는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구스타보 두다멜이 2019년에 발표한 음반, 작곡가 존 윌리엄스에게 헌정한 Celebrating John Williams 앨범에서 올림픽 Fanfare and Theme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한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네, 바로 그날 월드컵의 하프타임 쇼에 나왔던 우리 그룹 BTS의 곡입니다. 그의 곡 에피파니를 더 피아노 가이즈가 연주합니다.

이곡역시지난번월드컵하프타임쇼에서볼수있었던뮤지션크리스마틴이이끄는그룹이죠콜드플레이의히트곡 Fix You 였습니다크리스마틴이그쇼의음악감독도맡았었다고하죠이 Fix You 를오늘은노르웨이의재즈가수인솔베이 슬레타엘의목소리로들으셨고요그전에는 BTS 의에피파니이곡은피아노가이즈의연주로들으셨습니다매일저녁6시부터2시간동안함께하고있습니다새벽1시부터는매일재방송도전해드리고있으니까요기억해주시기바랍니다7월22일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모든음악함께하고계신지금시각7시2분입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부드럽죠? 엘라 피츠제럴드가 노래한 Embraceable You였어요. 조지 거슈윈, 아이라 거슈윈 콤비의 곡, 뮤지컬, 브로드웨이 뮤지컬 걸 크레이지에 흐르는 곡이죠. 오늘 엘라 피츠제럴드의 목소리였고요. 그 전에는 Love is here to stay, 역시 조지 거슈윈, 아이라 거슈윈 네, 곡. 이 곡은 뮤지컬 영화 The Goldwyn Follies라는 1938년 작품의 노래였습니다. 진 켈리 주연의 뮤지컬 영화였는데 진 켈리 주연의 뮤지컬 영화 파리의 미국인에도 또 사용이 됐었죠. 이 곡 오늘은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Love is here to stay 먼저 들으셨어요. 윤익준 씨, 드디어 회원 가입에 성공했습니다. 반겨주세요 하셨어요. 참여 메시지 보내는 엄지가 감격합니다. 10년 전 전남 해남, 고향으로 귀농해서 밭 한가운데서 블루투스로 석양과 함께 들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1958년 개띠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이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0비임님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로 함께 하시네요. 늘 퇴근하며 차에서 들었는데 오늘은 야근하면서 라이브 방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덕분에 야근도 즐겁게 하고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야근이 즐거워지는 세상의 모든 음악이네요.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칠레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알론소 누니에스의 곡인데요. 오직 너의 목소리에만 단솔로 엔투보스. 이 곡은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바흐 작품 번호 1007 가운데 프렐루드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두 곡을 이어드렸는데요. 두 곡 모두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의 노래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파나마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이자 배우이기도 한데요. 루벤 블라데스가 노래한 니아 니아 매일매일이라는 곡이었고요. 그 전에는 칠레 출신의 알론소 누니에스가 노래한 딴솔로 엔 투 보스 오직 너의 목소리에만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기타의 연주곡입니다. Message to My Friend라는 곡이에요. 팻 매스니가 작곡한 곡인데요. 이 곡 미국의 재즈 기타리스트 존 스코필드와 팻 매스니가 함께한 앨범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곡의 그러니까 원곡인데 팻 매스니가 찰리 헤이든과 함께한 Beyond the Mystery Sky라는 앨범 명반이죠. 그 앨범에도 수록된 곡이기도 한데 그 곡에서는 찰리 헤이든을 생각하면서 리콤포스했다고 하면서 제목도 Message to a Friend로 바꿨죠. 오늘은 Message to My Friend 존 스코필드와 팻 매스니의 기타 연주입니다.

포르투갈의 파두 곡이었습니다. 조르주 페르난도가 작사 작곡해주고 본인이 원래 불렀던 곡을 리메이크했어요. 크리스티나 브랑쿠, 포르투갈의 파두 가수가 부른 아이비다였습니다. 인생이라는 곡이었고요. 그 전에는 Message to my friend, 팻 메스니가 작곡한 곡, 존 스코필드와 팻 메스니의 연주였습니다. 2561번 쓰시는 분, 마당에 널어둔 빨래를 걷고 저녁밥을 짓고 아이들을 부르고 새음의 음악을 듣고 있으니 아주 평화로운 꿈속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락슈미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하시네요. 팻 메스니의 음악을 들으면서 종일 하던 일을 마감하는 시간, 마음까지 오프되는 기분이네요 라고 하셨어요. 이번에는 NYJAM님께서 유튜브로 청하신 곡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매일 듣고 참여하는데 신청곡 언제 한번 들려주세요 하시면서 막스 브루흐의 곡을 청하셨네요. 뉴욕에서 매일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이죠. 역시 클래식 FM 애청자라 클래식 음악을 청해 주셨네요. 참 많은 분들이 클래식 음악 신청해 주시는데 시간 관계상 다 들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막스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작품 번호 26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정경화의 바이올린, 루돌프 캠프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의 연주인데요. 1972년 정경화가 24살 때의 녹음입니다.

과테말라에는 아이들의 베개 밑에 걱정 인형을 넣어주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걱정 인형에게 걱정을 떠맡기고 편안하게 잠들라고 아이들에게 말하는 부모님들 모습을 떠올려 보면 어른들의 마음까지도 편안해지죠.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에도 걱정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꾸지람 들을까봐 걱정하던 일, 얼떨결에 거짓말을 하고 정말로 무서운 사람이 나타나 잡아갈까봐 걱정하던 일, 사소한 걱정에 겁먹었던 기억들이 누구에게나 있겠죠. 그러니 어린 영혼들이 걱정 때문에 다치지 않도록 만들어준 걱정 인형이란 얼마나 사려 깊은 선물인가 싶습니다. 사실은 걱정 인형을 가져본 적 없는 어른들이 걱정 인형에 더 열광하는 것 같기도 하죠. 우리의 어린 시절에 저런 인형이 있었다면, 걱정을 맡기고 잠들 작은 인형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 때문일 겁니다. 과테말라에서 온 걱정 인형을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손가락에 끼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은 인형들이더군요. 이 여린 인형에게 어떻게 걱정을 떠맡길 수 있을까?

키가 인형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걱정 인형을 한참 바라보다 보니 약간 다른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걱정 인형을 그렇게 작게 만들어 둔 것은 아이들에게 맞춘 의도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우리의 걱정을 그렇게 작게 만들어 보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 아닐까 싶었죠. 걱정이란 작게 다루면 작아지는 거라고 그 인형들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이란 아마도 삶의 기본 요금 같은 것이겠죠. 걱정 없는 삶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책의 표지처럼 삶의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책 속의 작은 목차로 넣어둘 수 있다면 좋겠지요.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힘을 앗아간다고 합니다. 걱정과 좀 거리를 두고 무난히 지나간 오늘 하루를 좋은 날이라고 기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거라고 예습하듯 적어두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서는 과테말라의 걱정 인형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어린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걱정은 작은 걱정 인형에게 맡기고 편안한 쉼, 편안한 잠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저녁이 되길 기도하듯 바라봅니다. 이어서 전해드린 곡 모차르트의 엄숙한 저녁기도 쾌일 339 가운데 라우다테 도미눔이었습니다. 이 곡 비킹그루 올랍손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은 케니지의 소프라노 색소폰 연주 Loving You입니다.

케니지의 소프라노 색소폰 연주 Loving You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조충식,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목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음반 매주 수요일 중심 시간대에 집중감상곡 피아노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루드비 판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4번 이플레장조 작품 번호 7 프리드리히 굴다의 피아노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볼팡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36번 C장조 KL 425 일명 린츠죠. 베르나르트 파움가르트너가 지휘하는 카메라타 아카데미카 델스 잘츠부르거 모차르트 음세의 1957년 스테레오 레코딩 전해드립니다.

명주명 음악은 오늘 첫 곡도 굴다가 연주하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입니다. 인기 있는 곡이죠. 피아노 소나타 21번 C장조 작품 번호 53 발트슈타인 프리드리히 굴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철학적 무게감 이런 것보다는 음향의 신선함, 경쾌함 이런 것이 강조된 애매모호하지 않은 그런 굴다의 연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1번 C장조 작품 번호 53 발트슈타인 프리드리히 굴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36번 C장조 KL425 린치 전악장 베르나르트 파움가르트너가 주의하는 카메라타 아카데미카 데스 잘츠부르고 모차르트 염수의 1957년 스테레오 레코딩입니다.

이제는 잊혀진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마는 활동 당시에는 모차르트 스페셜리스트로 명성을 떨쳤던 베르나르트 파움가르트너의 지휘 전해드렸습니다. 볼파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36번 C장조 괴엘 425 린츠 베르나르트 파움가르트너가 지휘하는 카메라타 아카데미카 데스 잘츠부르거 모차르트 염소의 1957년 스테레오 레코딩이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예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4번 작품 번호 7 전해드립니다. 좀처럼 따로 듣기 힘든 그런 곡이죠. 하지만 베토벤다운 그런 아름다움과 힘이 있는 그런 곡입니다. 간략히 알아보고 음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곡 연대는 확실치 않지만 여러 문헌을 종합해보면 대개 1796년에서 그 이듬해에 걸쳐 작곡됐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출판은 1797년에 이루어졌고요. 그 광고가 10월 7일 빈 신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완성은 그 무렵일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곡의 구상의 크기나 또 내용의 질로 봐서 작품 1을 출판한 베토벤이 한층 더 큰 결의로 그 직후에 손을 대기 시작해서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나타는 작품 2보다 한층 형태가 확대되어 있고요. 내용도 역동감을 갖추게 됐죠. 그래서 베토벤 다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악장의 수는 작품 번호 2와 마찬가지로 4개의 악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감춰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케글레비치 백작의 딸인 바르바라에게 헌정이 됩니다. 이 케글레비치 백작은 헝가리 출신, 이 바르바라는 1801년 2월에 오데스칼스키 후작과 결혼을 하는데 1813년에 삶을 마감하고 맙니다. 재능이 뛰어난 피아노 주자로 베토벤이 피아노 협주곡 1번을 헌정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베토벤과의 어떤 그 연애 감정이 있었지 않았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곡은 디 페어 립테,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애칭으로 불렸다고 하는데 그건 베토벤의 연애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곡의 우아한 기분이 당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렸다는데 주안점을 맞춰야 될 겁니다. 루드비 판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4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7 프리드리히 굴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굴다는 모든 곡에서 그런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떤 철학적 무게감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음향적인 쾌감 그리고 경쾌함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죠.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4번 이플레장조 작품 번호 7 후리드리히 굴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후반부는 요하네스 브람스의 곡으로 갑니다. 교향곡 3번 F장조 작품 번호 90 에프게니 스페틀라노프가 주요하는 스웨덴 방송 교향악단의 1980년 실황 레코딩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3번의 부장조 작품번호 90 에프게니 스베틀라노프가 지휘하는 스웨덴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명인 조명음악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푹푹 찌는 여름날 에어컨과 선풍기가 없던 옛날엔 어떻게 더위를 식혔을까요? 가장 인기 있는 건 시원한 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름 피서로 물놀이를 가듯 선비들은 팥죽을 즐겼죠. 채통이 있으니 벌거벗고 물속에 들어갈 순 없고 발만 물에 담가 더위를 쫓은 겁니다. 여름 휴가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피서지 자연 속 여유로운 풍경을 그리면서 시작해볼까요? 윤송원 작곡 강변에서 두들쟁이 달의 연주입니다.

윤성은 작곡 강변에서 두들쟁이 탈의 연주였습니다. 한여름 강가를 천천히 거니는 듯한 선율이었는데요. 잠시나마 더위를 잊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지독한 무더위에 서류 보기도 짜증이 나. 높은 마루에 처진 발도 시원스레 걷어내고 짬을 내어 옛날 책을 뒤적이며 음미하다 정오 넘겨보던 글을 새로이 바꾸었소. 고목 아래 그늘은 여전히 고요하고 방금 자란 대나무는 아직 제빛이 아닌데 그대 만나 무궁무진 펼쳐지는 뜻. 처마 그림자 어느새 마루 모퉁이 내려왔네.

조선시대의 장유의 시, 차운하여 김상사 시길에게 답하다. 두 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상사란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시험, 진사시를 통과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장유와 김시길은 성균관 동창이었던 건데요. 앞에 시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서로 얼굴 맞대고 책을 열람하곤 했지. 그대와 대화하면 무더위 금세 물러났네. 예전엔 친구와 가까이 살면서 더위를 잊을 정도로 즐겁게 보냈는데 이젠 혼자 일하려고 하니 짜증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장유는 서류를 치우고 책을 보다가 친구의 편지까지 읽었더니 지난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떠올라 어느새 해질 무렵이 됐습니다. 안현정 작곡, 오교선의 대금연주입니다. 대금독주곡 달 아래 작은 풍경 함께 하시죠.

벚꽃과 함께한 시간을 떠올리게 하는 옛글의 여운을 안고 오규선의 대금 연주로 달 아래 작은 풍경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남창가곡 얼롱 이태백의 김병호의 노래와 예약연구회 연주 만나보시죠.

남창가곡 얼롱 이태백의 김병호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남창가곡이 전한 깊은 울림에 이어서 이번에는 검은고의 묵직한 음색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상규 작곡 검은고 협주곡 제1번 KBS 국악관현악단과 함께하는 정대석의 검은고 연주입니다.

힘있고도 섬세한 선율이었죠. 정대석의 검은고와 KBS 국악관현악단이 함께한 검은고 협주곡 제1번 감상하셨습니다.

0: 판소리 수궁가에서 용왕은 수궁 신하들을 모아놓고 누가 육지에 가서 자신의 약인 토끼의 간을 구해오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별주부 자라가 자원했는데요. 처음엔 이런 말을 합니다. 해중지 소생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을 하나 그려주사이다. 화상은 초상화입니다. 용왕은 화가인 화공을 불러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화공은 이렇게 합니다. 동정유리 청홍연, 금수추파 거북연적 오징어로 먹가라. 양두화피를 덧벅 풀어 단청 채색을 두루뭉치어서 이리저리 그린다. 청홍연은 푸르고 붉은 벼루로 중국 동정호 유리창에서 나는 벼루. 금수추파는 비단처럼 고운 가을 물결. 양두화필은 양쪽에 화필이 달린 붓입니다. 화공이 오징어 먹물로 그리는 토끼는 이런 모습입니다. 천하명산 승지강산에 경계 보던 눈 그리고 두견 앵무지지울제 소리 듣던 귀 그리고 난초, 지초, 온갖 향초, 꽃 따먹든 입 그리고 토끼의 얼굴을 그린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사설에선 엄농설한 추위에도 끄떡없는 털, 꽃이 만발한 숲을 펄펄 뛰는 발, 뭉툭한 짧은 꼬리 같은 몸을 그리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산중토, 월중토, 화중토, 얼풋 그려 아미산월의 발륜토 이에서 더할 소냐? 산 속의 토끼, 달 속의 토끼, 그림 속의 토끼에 아미산 위에 뜬 반달 속의 토끼도 다양하게 그렸습니다. 아미산은 중국의 명산으로 시인 이백의 시구에 아미산 토끼가 등장합니다. 그럼 판소리 수궁가 가운데 토끼 화상 대목을 정희진의 소리와 정철호의 북반주로 들어보시죠.
1: 충신이로다. 주부지 충신이로다. 그러나 우리 수국 충신이 세상 사람의 고기밥이 된다 하니 그 아니면 더우냐. 별지어야 짜우대. 신은 사족의 구비하야 강상의 높이 떠 망복이를 자라와 인간의 봉패는 읍사우나 해중기 소생으로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을 그려주사이다. 그 을랑 그리해라. 화살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들여 토끼 화상을 그린다. 동정 유리 청홍연

0: 그의 난청 뿌는 도리도리 어울리는 지한 꽁댕이 뼈떡 자 표는 정단이요 오 표는 녹순데 아이고 정단의 부부를 당송 이르러 진양유소 달랑달랑 오락가라 홍구주 주어무기란 복귀 선주홍 대월 중태 아중 대월 부크려 아미산월이 많은 주 이어서 도알수냐 아나야 단별주부야 아디에가 가지고 나가더라
1: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토끼화상 정희진의 소리와 정철호의 북반주로 만나셨습니다. 이어서 선후배로 인연을 이어온 4명의 해금 연주자가 결성한 앙상블 서울 해금 솔로이스트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끝과 시작 함께 하시죠.

끝과 시작, 서울 행음 솔로이스트의 연주였습니다. 조선시대의 피서법 가운데 독서가 있습니다. 정조 임금은 책을 읽으면 몸이 지우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이 생겨 외부의 더운 기운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무언가에 온전히 몰입하면 더위마저도 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음만큼은 어느 때보다 시원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소름의 연주로 이재은 작곡 희락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절기상 대서인 오늘 아침은 마르크의 음악으로 시작합니다. 1706년 발표한 오페라 알시온 중에서 선원들을 위한 행진곡 첫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주르디 사바리 지휘하는 르 콩세르데나스용이 연주합니다.

마랭마레의 오페라 알시온 중에서 선원들을 위한 행진곡, 목요일 아침 새아침의 클래식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연주에는 조르디 사발이 지휘하는 르 콩세르 데 라시옹이었습니다. 이어서 게오르크 필립 텔레만의 곡 준비했습니다. 두 대의 홀은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E플랫 장조, 텔레만 작품 번호 54S1인데요. 마에스토소로 시작해서 알레그로, 그라베, 비바체 전악장입니다. RJ 켈리와 알렉산드라 쿡의 호른 연주, 리차드 더니 지휘하는 펠러세이즈 바로크가 함께 연주합니다.

텔레만의 두 대의 호른,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E플랫 장조, 텔레만 작품 번호 54의 S1 전악장 전해드렸습니다. 호른 연주에는 RJ 켈리와 알렉산드라 쿡이었고요. 함께한 단체는 리처드 던이 지휘하는 팰러세이즈 바로크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만나보실 음악, 바흐의 프랑스 모음곡 5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816입니다. 알레망드로 시작해서 쿠랑트, 사라방드, 가보트, 뷰레, 루레, 지금까지 전곡을 오늘은 줄리앙 리베르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요한 제발세안 바흐의 프랑스 모음곡 5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816 전곡을 줄리엥 리베르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소중한 하루의 기분 좋은 시작. KBS 클래식 FM 새 아침의 클래식. 7월 23일 목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이번에 들으실 음악은 헨델의 오라토리오 이집트의 이스라엘인 중에서 골랐습니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니인데요. 앤드류 페르시 지휘하는 테버노 콰이어와 테버노 플레이어스가 전해드립니다.

헨델의 오라토리오 이집트의 이스라엘인 중에서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니 앤드류 페럴시 지휘하는 테버노 콰이어와 테버노 플레이어스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18세기 마나이 막파인 요한 슈타미츠의 음악으로 이어갑니다. 바이올린 협주곡 시장조, 알레그로 논 몰토, 아다지오, 알레그로의 전악장이고요. 토마스 페리가 바이올린 독주와 지휘를 맡아서 카메라타 베른과 함께 연주합니다.

요한 슈타미츠의 바이올린 협주곡 C장조 전악장, 토마스 피리가 바이올린 독주와 지휘를 맡아서 카메라타 베른과 함께한 연주였습니다. 새아침의 클래식 오늘 끝곡, 야코판 에이크가 리코더 독주로 편곡한 카치니의 내 사랑 아마릴리 준비했습니다. 연주에는 도로테 우베를린 겁니다.

야코반 에이크가 리코더 독주로 편곡한 카치니의 내 사랑 아마릴리, 도르테 오베를랭거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요즘은 한여름이라 저녁 8시 가까이가 돼야 일몰이 되죠. 다 똑같아 보이는 노을에도 여러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노을이 질 때 붉은 빛을 통칭하는 말은 노을빛이고요. 유난히 형형색색, 찬란하고 아름다운 날은 꽃노을이라고 부릅니다. 해질녘 수편성 위에서 반짝이는 노을은 까치노을, 붉은 빛이 사그라지고 푸르스름한 기운이 비칠 때는 이내라고 하는데요. 저는 해가 다 넘어가고 하늘이 어두워지기 직전에 보랏빛으로 물든 이내일 때 하늘을 보며 걷는 시간을 참 좋아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현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7월 23일 목요일, 오늘은 24절기 중에서 12번째 절기 대서입니다. 큰 더위라는 이름답게 무더위가 한창인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뜨거워야 농작물도 잘 자라고 알차게 익는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더위는 견뎌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얼음장처럼 차가운 계곡물, 첨벙 뛰어들어 노는 아이들, 물 안에 번지던 햇살 같은 시원한 추억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시인 강지희, 여름이란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는 여름엔 수영을 했다. 물 밑에 빛이 가득했다. 강 밑에 은하수가 있었다.

보슬라브 마르티누의 루시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이었습니다. 토마스 야무니게 첼로와 이보 카네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훈입니다. 7월 23일 목요일 오늘을 여는 한마디. 나는 여름엔 수영을 했다. 물 밑에 빛이 가득했다. 강 밑에 은하수가 있었다. 강지희 시인의 여름이란 시의 한 구절입니다. 떠올려보는 것만으로도 참 시원한 추억, 장면들이 있습니다. 큰 더위, 대선 날에 귓가에 시원함을 드릴 수 있는 좋은 곡들 저희 출발의 팬과 함께가 많이 준비했습니다. 7월 23일 목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선 브람스의 6개의 피아노 소품, 로빈슈타인 2개의 멜로디, 크라이슬러 로망스 이런 곡들 외에도 또 많은 곡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에 있는 시간 3분 100과 이번 주 샤콘느에 대해 찾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샤콘느와 무척 가깝고 닮은 파사칼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부 코너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7월의 주제 고르고 고른 모음곡입니다. 오늘도 멋진 모음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1부 맨 끝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2부 순서 한 줄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은 출발 FM과 함께입니다. 우리 출발 FM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텐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출발 FM과 함께는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K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물 위에서 노래함, 썰바는 558-2, 선우 예곤의 피아노 연주로 듣습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물 위에서 노래함, 솔번호 558-2, 선우예권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 여는 날에서 강지희 시인의 여름이란 시 한 구절, 강 밑에 은하수가 있었다고 상상되세요? 여름의 한복판에서 수영을 하는데 그 바닥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와, 그 밑에 햇살이 비춰서 은하수가 흐르는 것 같은 그런 풍경들 생각만 해도 시원해집니다. 리스트는 물 위에서, 물 속이 아닌 물 위에서 노래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시원했겠습니다. 예전에 친구들과 그런 장난, 내기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잠수왕 뽑기, 같이 잠수하고서 누가 더 오래 있다 나오나. 물론 이제 장난기 많은 친구들은 남들 다 들어가면 자기만 머릿속 내밀고, 그럴 때 또 비슷한 신과 한 명이 쓱 눈치 보면서 올라오면 서로 쉿 하면서 그렇게 놀았던 기억들. 예전에 제 별명이 잠수왕이었습니다. 잠수 참 잘했는데요. 요즘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7월 고르고 고른 모음곡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차이콥스키의 모음곡 4개 준비했습니다. 차이콥스키는 30대 중반이던 1875년 말부터 새로 생긴 음악 잡지 누벨리스트에 매월 계절을 소재로 쓴 피아노 소품을 연재했습니다. 1월, 2월, 3월을 제목으로 붙인 곡이 매월 한 곡씩 악보로 실렸고, 거기에 어울리는 시 구절도 함께 실렸습니다. 여기엔 1년, 12달의 음악적 풍경이 담겼습니다. 1월은 난로가 있는 실내의 따뜻함과 안락함을 그립니다. 축제가 열리는 2월은 러시아 춤곡으로 흥겨움을 표현하고, 3월엔 종달새의 노래, 4월엔 눈 내려 아직 오지 않은 봄을 음악으로 펼칩니다. 5월 백야, 6월 뱃노래, 7월은 한여름에 풀 베는 사람, 8월은 추수, 9월 사냥, 10월은 낭만적이고 쓸쓸한 가을의 노래를 들려줍니다. 11월 눈길을 달리는 썰매, 마지막 12월은 다 함께 왈츠를 추는 크리스마스 파티의 장면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한마디로 월간 차이콥스키 같은 이 곡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몇 월을 들을까요? 1월, 5월, 6월, 7월, 10월, 12월 이렇게 6달의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하일 플레트네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 사계 작품으로 37비 중에서 1월 난로가에서 5월 백야, 6월 뱃노래, 7월 농부의 노래, 10월 가을의 노래, 12월 크리스마스 이렇게 6곡 들었습니다. 미하일 플레트네프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7월이 농부의 노래잖아요. 7월에는 이런 시가 실려 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팔을 흔들어라. 한낮의 바람이 어깨를 감싼다. 이달의 클래식 7월엔 고르고 고른 모음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식관입니다. 매주 명곡 한 곡 선정해서 닷새 동안 각기 다른 다섯 명의 연주 비교 감상하는 시간. 이번 주엔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 14번 죽음과 소녀 2악장 듣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 이들의 연주로 들려주세요. 이렇게 각기 다른 신청곡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들을 골랐습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 14번 죽음과 소녀, 도이치번호 810번 중에서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에스페인 현악 4중주단 연주로 들었습니다. 이 앨범은 2019년 한국의 젊은 음악가들이라는 앨범입니다. 이 앨범에 있는 슈베르트의 곡 들었습니다. 2019년 한국의 젊은 음악가들 앨범은 지금 KBS 클래식 FM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경정 프로듀서가 당시에 제작한 음반인데요. 이 손꼽히는 명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경정 프로듀서가 예전에는 그 KBS 음악실을 진행했었는데 제작을 했었는데 부장 직책을 맡게 되면서 요즘에는 현업에 살짝 손을 놓아서 뭐 이름을 불리워지는 것을 좋아하는 분은 아닙니다만 가끔 이렇게 또 한 번씩 이야기를 해줘야 아, 저희 KBS는 1년에 두 번 근무 평정을 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지금 이제 상반기 근무 평정을 한 이런 시기인데 우리 현인철 프로듀서가 또 김경정 부장한테 근무 평정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한마디씩 좀 해줘야 도움되지 않을까. 설마 그러게 하겠습니까? 워낙 그 이 앨범이 명반으로 평가받고 있어서 언급해드렸습니다. 아이고, 당첨자 말씀 안 드렸네요. 오늘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당첨자는 9095 쓰는 분입니다. 롤케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연주자의 음악으로, 내일은 이 죽음과 소녀 듣는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 끝 시간 어떤 연주자들로 찾아올지 내일도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공연 선물이 있습니다.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리는 서울시 발레단 더블빌, 죽음과 소녀의 우리 출발 FM과 함께 듣고 계신 청취자 5쌍 10분 초대합니다. 더블빌, 두 개의 작품을 동시에 공연한다는 뜻입니다. 이 공연에선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 14번 죽음과 소녀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한 두 발레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티안 슈프의 7번째 파랑, 알렉산더 에크만의 선인장, 이 두 작품인데요. 서울시 발레단이 무용, 콰르텟 21이 현악 4중주 연주를 선보입니다. 이 공연 가서 보고 싶은 분들은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번호, 사연 본문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첨자 이번 주 금요일에 개별 문자 메시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연 선물 하나 더 있습니다. 8월 24일 월요일 저녁 8시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김유빈과 리처드이가 듀오 리사이틀, 이 공연에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 듣고 계신 청취자 5쌍 10분 초대합니다. 이 공연에선 김유빈의 우드플루트와 리처드이가의 챔발로 연주로 바흐의 플루트 소나타 전곡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공연 직접 가서 보고 싶은 분들은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번호, 사연 본문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첨자 역시 내일 방송 끝나고 나서 개별 문자 메시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3분입니다.

강지시인의 여름이란 시의 한 구절입니다. 나는 여름엔 수영을 했다. 물 밑에 빛이 가득했다. 강 밑에 은하수가 있었다. 7월 23일 목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저는 이재후입니다.

장 스벨리우스, 팔리아스와 멜리장드 모음곡 작품으로 46번 중에서 첫 번째 곡 성문에서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브람스의 6개의 피아노 소품 작품으로 118번 중에서 두 번째 간주곡 듣겠습니다. 넬슨 프레이레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안톤 루빈슈타인의 두 개의 멜로디, 작품번호 3번 중에서 첫 번째 곡 F장조 멜로디, 앞서선 요하네스 브람스의 여섯 개의 피아노 소품, 작품번호 118번 중에서 두 번째 간주곡이었습니다. 넬슨 프레일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메시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텐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 백과 시간입니다. 샤콘느의 가장 친한 친구 파사칼리아. 변주곡 샤콘느와 무척 닮은 바로크 시대의 음악이 있습니다. 저음의 주제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변주곡, 바로 파사칼리아입니다. 샤콘느와 파사칼리아 둘 다 처음엔 춤곡에서 시작됐습니다. 샤코누는 스페인어로 예쁜, 흥겨운 이란 뜻의 차코나에서 유래했고, 파사칼리아는 거리의 노래라는 뜻의 파사칼레에서 유래했습니다. 둘 다 흙먼지 날리던 거리나 선술집에서 추던 춤에서 루이 14세 시절 프랑스 궁정의 우아한 춤으로 변신했습니다. 이후 악기로 연주하는 저음 주제 변주곡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작곡가들은 이 두 제목을 구분 없이 붙였고 당시 음악 사전에서도 구분 없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샤코누와 파사칼리아는 쌍둥이처럼 닮은 친구쯤 됩니다. 파사칼리아 하면 떠오르는 두 사람, 바로 헨델과 할브루센입니다. 헨델은 18세기 초 건반악기를 위한 모음곡 7번 G단조의 마지막 악장을 파사칼리아로 썼습니다. 네 마디 단위로 규칙적인 16개의 변주가 펼쳐지는 총 64마디의 곡입니다. 그로부터 150년쯤 지난 19세기 말 노르웨이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요한 할브루센이 이걸 두 대의 현악기를 위해 편곡했습니다. 원곡처럼 네 마디 규칙적인 맥박을 살리고 마지막에 두 마디 종결구를 추가해서 모두 48마디가 됐습니다. 이 곡들은 우리의 삶과 닮았습니다. 고정된 화성의 네 마디 주제가 일상의 큰 틀이라면, 선율과 장식음의 변주는 조금씩 다른 매일의 무늬와 같습니다. 헨델과 할브루센의 파사칼리아 연이어서 듣겠습니다. 먼저 헨델의 합시코드 모음곡 7번, 헨델 작품으로 432 중에서 6악장 파사칼리아. 이 곡은 안느 쾨펠렉의 피아노 연주, 요한 할브루센의 헨델 주제에 의한 파사칼리아, 이차크 펄만의 바이올린과 핑커스 주커만의 비올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0: 두 곡 들었습니다.
1: 앞서서 헨델의 하프시코드 모음곡 7번, 헨델 작품 번호 432 중에서 6악장 파스칼리아 안네 쿠펠렉 피아노 연주였고요. 이 곡을 요한 할브루센이 편곡을 했습니다. 헨델 주제에 의한 파스칼리아 두 대의 현악기로 바꾸었는데요. 이 곡은 이차크 펄만의 바이올린과 핑커스 주커만 비올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한 줄 신청곡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음악과 짧은 사연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매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음악 소개된 분께는 커피 교환권 두 장씩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 2372 쓰는 분입니다. 한 줄 엘레지 F단조 작품 번호 30번 신청합니다. 지난 토요일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비올라 공연에 갔습니다. 비올라 소리가 생각보다 더 좋았어요. 아, 매력있죠. 비올라, 바이올린, 첼로, 콘트라베이스가 갖지 못한 예 비올라만의 매력, 저희도 같이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앙리 비에땅의 엘레지 작품 번호 30번 타베아 침범만의 비올라와 토마스 호페이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프리츠 크라이슬러 로망스 작품번호 4번, 앞서선 앙리 비에땅 엘레지 작품번호 30번. 두 곡 모두 비올라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두 곡 연이어서 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로망스 작품번호 4번, 앞서선 앙리 비에땅 엘레지 작품번호 30번이었습니다. 타베아 침모마니 비올라와 토마스 호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여기서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7번, 퀘엘번호 205 중에서 1악장 라르고 알레그로, 루에르트 에들링거가 지휘하는 카펠라 이스트로폴리타나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들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7번 쾌일번호 205 중에서 1악장 라르 알레그로, 지금은 2번 쾌일번호 137 중에서 3악장 알레그로 아사이, 두 곡 모두 리하르트 에들링거가 지휘한 카펠라 이스트로폴리타나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카를로스 과스타비노의 세계의 아르헨티나 로망스 중에서 산타페의 소녀들입니다. Las Niñas de Santa Fe, Marta Arerich와 마우리치오 발리나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면서 7월 23일 목요일 출발의 FM과 함께 마치겠습니다. 작가 김지연, 이가현, 연출 현인철, 저는 아나운서 이재후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하던 일 잠시 멈추고 휴가나 여행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음악가들 중에 여름철이 되면 창작에 더 집중하고 몰입한 이들이 있는데요. 지휘하느라 작곡할 시간이 없었던 말러는 여름 휴가 시즌이 되면 시골 오두막에 거의 처박혀 작곡에만 몰두했고요. 브람스도 여름이면 온천이 유명한 휴양지를 찾아서 힐링 겸 창작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르주 비제도 파리 외곽의 작은 집에 틀어박혀서 여름 내내 악보와 씨름한 끝에 그 유명한 카르멘을 완성할 수 있었고요. 사람들도 붐비는 휴가지 대신 조용한 집에서 하고 싶었던 일, 바빠서 하지 못했던 일에 몰두하는 것도 이 여름을 행복하게 보내는 나름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서입니다. 오늘 7월 23일 목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